0: 것 같아서 세 곡에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1: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은 구약 성경 21번째 그리고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이죠. 아, 주제는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탐구한 솔로몬 왕의 지혜서다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요.
1: 네,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부귀영화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0: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들을 때마다 인생에 경각심을 주는 아주 강력한 구절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결정적 메시지 마지막 힌트로 부탁드립니다.
1: 네, 세 번째 힌트입니다. 결론에 이르러서 이 책은 이렇게 선포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밝히는 성경입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헛됨을 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구약성경 21번째 시가서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죠. 목사님 보기 주시죠.
1: 네,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보기를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전도서, 2번 전도사.
0: 한끗 네.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오직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왼쪽 상단에 부산 FM 선택하시거나,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홍덕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9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오늘의 책은요.
1: 네, 정답은 전도서, 1번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 아니고요. 전도서였습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책은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또 잠언하고 전도서는 또 공통점이 있죠, 목사님?
1: 네, 전도서도 1장 1절 아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도서를 오해하는 분들은 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책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 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책이 바로 전도서이기 때문에 허무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특히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잘 이게 붙잡지 못하는 말씀들인데.

0: 2장, 3장,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 네. 자, 이런 부분 유념하면서 오늘은 성경 전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늘의 성경극장, 오늘 성경극장은 특종이에요.
0: 네.
1: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전도자를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극장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시면서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성경극장 특종 전도자 본격 인터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전도서의 저자이신 전도자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자님, 요즘 현대인들이 경쟁 속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보기에 어떠십니까?
1: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끝없이 재물만 쫓으면서 혼자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나, 그것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니 참 허무하고 슬픈 일입니다.
0: 어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1: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지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주고, 또 추운 날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혼자면 피하지만 둘이면 능히 맞설 수 있거든요.
0: 아하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지원군이 돼주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전도자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던지는 오늘의 지혜 퀴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0: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것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 네, 오늘의 성경극장이었습니다. 오, 전도자님께서 문제를 촥 멋있게 제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전도자님의 실체는 솔로몬 왕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오늘 솔로몬 왕답게 좀 근엄하게 목사님께서 해주실까 했는데 가볍게 해주셨어요. 네. 현대인들에 맞춰서 탁 질문을 내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 성경 퀴즈 주시죠.
0: 네. 오늘 성경 퀴즈 빈칸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니 그러면 이곳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뭘까요? 힌트입니다. 1번 한 겹줄. 2번 두 겹줄, 3번 세 겹줄.
1: 네, 정답 아시는 분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낯선 퀴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힌트를 한 사람이면 배하게요.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몇 겹줄일까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알겠어요. 네. 자, 보기 1번은
0: 한 겹줄,
1: 2번은
0: 두 겹줄,
1: 3번은
0: 세 겹줄.
1: 정답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샬롬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극장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세겹줄.
0: 네, 네. 딩동댕. 세겹줄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타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혼자 살 수가 없죠. 또 우리 이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할 때 결코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0: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전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왕에 의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원래 이름이 코헬렛, 즉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왕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담당을 했죠. 네, 이 전도서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방도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책 전도서 어떤 대목 오늘 함께 큐티해 볼까요?
1: 네, 전도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1장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나오죠. 2장에는 일평생 수고하고 슬픔 뿐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3장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아까 성경극장에서도 다뤘죠? 4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성경 있으신 분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소리내서 같이 낭독해 보시기로 하고요. 찬양 듣고 오늘은 전도서 4장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싸게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0: 오늘은 전도서 4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전도서 4장은 제목을 우리 인생의 세겹줄 이렇게 붙여도 무방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먼저 오늘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전도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것도 헛된 것이지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위로자가 없다니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참된 위로자. 이 전도서는 바로 그 참된 위로자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앞부분부터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기쁘게 또 낙을 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2장 24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9장에 가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느니라 9장 11장의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헛됨, 무의미함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얼마나 허무해요. 또 8절은 보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참된 위로자가 계시다. 참된 위로자가 있는 삶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청년의 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위로자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위로자 안에서 우리 서로가 또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이고 또한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해지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한 길 걸어가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 겹줄이라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믿음의 세 사람이라면, 믿음의 삼겹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간다면 어떨까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한 연합체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4장인데요.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하지만 앞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일으켜주며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연합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은 전도서 4장을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큐티했습니다. 목사님,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거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가 너무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 헛됨, 허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서 계속 소개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성취하세요. 네,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0: 네, 오늘 전도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자, 내일은요 오전 7시부터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이 펼쳐집니다. 부산에서는요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고혜수 PD, 김겸 PD가 또 전국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 장내 아나운서죠, 남재동 집사님이 또 내일 함께 9시 때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힘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아, 방송 가족들이 네. 늘 이제 네. 따로따로 하지만 지역별로 내일은 드디어
0: 맞습니다.
1: 연합하여 함께하는 세겹줄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0: 네. 서울부터 제주까지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 FM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전국 생방송을 함께하니까요. 저희들은 잠시 내일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샬롬.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1: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작은 동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입니다. 의자 등판에 들어가는 메시로 의자 부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제품은 많이 오다가 떨어져서 힘들게 됐고 그로 인해 다른 바디필로우나 아기 이불, 가방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봉제공장 운영하고 계신 이수원 집사님을 만납니다.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저는 인천 평안교회를 한 6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평안교회 노은순 목사님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목사님은 지금 새벽마다 두세 시간씩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저희 목사님이시고 또 요즘에는 예수사랑

0: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열정을 갖고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정말 부르짖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평안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평안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서로 협력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모두들 기도 제목을 이뤄가고 건강들을 회복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평안교회를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우리 노우숙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더 감사하게 감사함을 드리지요.
1: 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이수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저는 원래 정말 절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정말 아가씨 때도 절에 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있을 만큼 절을 열심히 다녔고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잡고 다닐 정도로 절을 다녔는데 작은 딸을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알게 됐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작은 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배 보시고 할 때 작은 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두개골이 금이 가서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육주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15일 만에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6년을 또 제멋대로 제맛대로 제 뜻대로 살겠다고 방황하다가 6년 전에 지금 다니는 평안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1: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차 뒤에 앞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0: 아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에 106.9라는 게 숫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극동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이 뭐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극동방송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다라고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해줘서 채널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앱을 깔고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양이 정말 저 힘들 때 이 극동방송이 제가 숨을 쓸 수 있는 찬스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1: 방송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방송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파를 땅끝까지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0: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선교사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난 넘들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전파선교사 하기 전에 방송을 듣는데 이 전파선교로 인해서 이 북한으로도 할 수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 이렇게라도 하면은 동참을 할 수 있구나 협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들 이제 딸 샤위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파선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정말 회사가 일감이 끊이질 않고 끊길만 하면 다른 오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또 끊길만 하면 또 다른 오다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크신 체험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수원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전파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0: 늘성이가 정말 아윤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윤이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송이 품에 보냈잖아. 엄마는 이런 하나님을 송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아윤이하고 상윤이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편안하게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 송이야, 엄마랑 같이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딸,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 더 송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송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빠는 간절히 기다려.
1: 사랑하는 큰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네, 저의 기도 제목 남편 김수진 참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 소리, 사위, 아윤이, 상윤이 모두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엄마가 누리는 평안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유에노테크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이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믿음의 세월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만 놓지 않고 예수님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다면 나에게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살아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각기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좀 사람을 사귀어볼까 싶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착하고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고 쪼르니까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몸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요, 내 인생의 은혜가, 내 인생의 축복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몸이 오는 것이 중요해요. 몸이 와야지 진짜 오는 것입니다. 마음만 오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마음을 향해서도 이렇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몸이 교회 앞으로 와서 몸을 들여 헌신하고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이곳에 두고 갑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마음은 필요 없고 몸만 두고 가면 안 될까요? 이래 물었어요. 결국에는 이사를 가더라고요. 가고 나니까 나도 그를 잊고 그도 나를 잊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몸이 떠나면요,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 내 몸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천국을 가는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온 것과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홍수 날에 홍수물이 밀려오면은 방주 안으로 피해야지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수의 날에 교회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죄악의 물결을 이겨내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읍시다 라고 또 그렇게 권고건면하면은요,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면요, 저는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의를 이상한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죄 있는 자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은 마치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가기가 그시게 합니다 말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저 목욕탕에 앞에 붙여놓은 간판을 보세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많을수록 사실은 목욕탕에 가는 거죠. 저는 저분이 굉장히 예수 믿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면 저렇게 저런 이렇게 이 영감이 떠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다 하면서 우리 목욕탕으로 어서 오시오, 웰컴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굴 찾을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는데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목욕탕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목욕탕으로 어서 어서 오시오, 이것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모두를 웰컴하고 반겨맞아 주신다는 거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뭔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탕자도 돌아올 때의 거룩한 결심의 이유를 어떤 페이퍼를 써가지고 말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돼지 밥을 뺏어 먹다가 이렇게 그것도 못 먹어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대지 못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니까 배가 고파서 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그 동기를 묻지 아니하시고 벗은발로 달려가 안아주시고 살찐 소를 잡고 자색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순간 그런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 어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형편 가운데 이모저모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든 죄를 먹고 마신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고 구원의 방주된 교회 앞으로 나오실 때에 주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 것은요,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어서 안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콜링을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가 오지 말라고 하나님 만약에 막으시면은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떠냐? 굉장히 고래 심줄처럼 즐기고 즐긴 것이 인생이라는 것. 웬만해서는 주님이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 만큼 살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결코 쉽게 이렇게 하나님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이라는 일들을 통하여서 위장된 축복인 고난을 그에게 선물로 주어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고 불러주시고 마침내 회복시키고 축복권 안에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아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든 아들로 추우가는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왜냐? 아버지라는 존재, 참 가정에서 가장 권세가 많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문제만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만큼 막강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저 당시에 쿠바와 함께 대적하면서 세계에 막강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주니어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백악관 책상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 일찍 태어나가지고 폐가 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만 들면은 폐렴으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늘 이렇게 콧물을 달고 사니까 어떤 날은 코를 닦아줘도 또 흘리고 닦아줘도 흐르기에 제가 이제 입을 코에 대고 쪽 빨았어요. 그러니까 물컹하고 뭐가 쓱 나오는데 에이? 하고 이렇게 버렸어요. 버렸지만 제가 그 순간에 물컹한 느낌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사랑했겠지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아들이란 존재가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딸은 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다 할 때 이만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그 뜨겁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신하였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픈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그가 가진 권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합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마침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죽기 전에 내려오면은, 이 말은 죽고 후에는, 죽고 나면은 이분도 어쩔 수 없다,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한 분의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모양 죽기 전에 오시면 뭔가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

병하였을 때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 발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시작되는 접점이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위장된 축복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미국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한국의 군이라는 곳에서 은퇴 후에 시골 목회를 하시는 박대우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그 지역은 사과 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사과가 언제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언제 제일 맛이 있겠느냐? 언제 그 맛나는 사과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답이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오히려 뭐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찬바람, 더운 바람이 계속 왔다 갔다 찬바람 세다, 더운 바람 세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단맛을 나게 만들고 당도를 올려가지고 군의 꿀사과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황금기일 때가 언제겠냐?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요. 인생 연한이 좀 지나고 나면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무런 어떤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우리의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할 때인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평소 같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데 내 소견대로 살았겠지만은 고난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고 고난 때문에 너무 아파서 이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였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빚어가는 주님 손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과하게 될 때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기를 쓸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It was good. 예,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갖다가 좋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 왕의 신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병이 들었고 그 병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냥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기까지 주님 말을 나아갔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 듣는 내가 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인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가면은 좀 특별한 질문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홍수가 났을 때 공룡은 수영하고 방주를 뒤따라 왔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뭘 먹었을까요? 싱싱한 생선회 스시를 먹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얄궂은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해도. 또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런 모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몸을 가지고 교회 앞에 꾸준히 나오고 또 나오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완전한 100% 이렇게 순종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말씀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폭발을 해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살리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주변을 살리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은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잘 안 믿겨.

지더라고요. 왜냐, 형편이 좋아지면요. 형편 좋아지는 것 때문에 또 유혹거리가 생겨가지고는 더 교회 앞에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예수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은 어떻습니까? 비록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부족한 믿음이 그냥 순종해서 갔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다 보니까 믿고 가는 길에도 부족한 믿음으로 가는 그 길도 신앙하는 예수 믿는 길이었지만은 마침내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언제쯤 애가 낳았느냐? 네, 애가 낳았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을 그때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에 폭발을 한 거죠. 믿음이 폭발합니다. 은혜가 폭발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온 집안이 53절에 다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요. 부족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가족장을 따라가고 우리 오부장님들 따라가고 우리 교구장님들 따라가고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가고 따라갈 때에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부족해도 따라가게 될 때에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데 폭발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따라가는 과정도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 더 멋진 신앙생활이 펼쳐진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해가 안 돼서 형편이 안 따라서 못 믿겠다 그런 핑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나이 강구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진짜 회복의 아들의 회복을 맛보게 되고 집안이 다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 부족해도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인내하는 시간만 지나가라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암과 순종이 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이 안 되면요. 가분수 신앙이 돼가지고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더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알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이 안다, 적게 안다 그것보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시고 온 집을 예수 믿게 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가면 다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분이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인생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가장 인생의 기초로 해서 살아갈 때 복이 있게 됩니다. 이거 하나를 모르면은 나머지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려고 AI를 많이 활용하죠. 이제는 AI 시대가 지나가고 AGI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Gener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AGI. 예. 이 General 말이 뜻이 뭐냐. 일반적인 그저 묻고 답하는 질문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보통의 사람들이 추론하고 거기서 근거를 끄집어내고 이해하고 이제는 스스로가 움직일 만한 그런 것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ASI라고 해서 이제는 초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AI를 지나고 AGI, ASI까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를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엇일까?

잘 보장받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자 하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서 이 부자가 등따쓰고 배부른 삶의 환경 가운데 만족하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날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너가 준비한 그 미래라는 것이 주식과 은행 잔고와 또 뭐 빌딩이나 또 모든 것들, 그게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 있겠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 앞에 훌륭한 사람 죽고 나면은 대통령 깃발도 나오고 훈장도 나오지만은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작은 빨간 십자가예요. 짧고 요란한 인생이 지나고 나면은 몸은 썩어서 흙이 되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예요. 그 빨간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데 어떤 영혼은 그 빨간 십자가 하나가 없이 그 밑에 아무리 장관이요 총장이요 박사님이요 뭐 별의별 미사일을 다 붙여놓아도 별의별 지위를 다 붙여놓아도 빨간 십자가 하나만 없으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못해도 다른 것을 다 못 가져도 그 빨간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영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 버킷이라는 게 이렇게 경상남도 표현으로는 바게스? 바게스 맞습니까? 바게스요. 바게스 위에 올라가서 목줄을 달고 있다가 그 바게스를 발로 뻥 차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바로 그런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와이 별빛 반짝이는 바다 섬에 가고 싶다. 그리스의 푸른 에게 산토리 섬에 가고 싶다. 몰디브 섬에 바다를 보지 못해 괜찮다. 몰디브라는 섬에 뭐 있죠. 이병헌 씨가 말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연한이 돼갈수록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는데 이제 은퇴하면 거기 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연세 들어가지고 몸에 힘이 막 빠지는데 타지에 낯선 외지에 여행하다가 몸이 아프면 큰일 납니다. 뭘 했냐. 연세가 들어갈수록 주님에게 꼭 붙어야 돼요. 천국의 분점인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 같으면 시니어 행복학교 가서 저는 빨리 거기 가고 싶어요. 왜냐.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갔다가 이 분점을 통해서 본점을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찬송하고 사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곳을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못 간다. 그것 때문에 바가지 긁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 아무리 못 가도 우리가 한 곳만 가면 되는데 그 한 곳이 뭐냐? 천국은 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다 못 가도 하와이, 뭐 산토리, 몰디브 그런 데 못 가도 천국만 가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대학교 철학 교수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노젓는 배사공이 평생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철학 교수가 그 배사공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오? 모르겠소이다. 예. 당신의 인생 철학이 뭐요? 물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또 빈정거린 투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강 한 군데 와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습니다. 둘 다 빠졌죠. 철학과 교수님도 빠지고 또 배사공도 빠졌습니다. 철학과 교수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배사공의 애걸 복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배사공은 유유히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깨그리 험도 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처럼 인생도 철학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어찌하면 살 수 있는지 살 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롱 하면서 메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결론이 궁금하겠죠. 그럼 그 사람을 버렸을까?
아니겠죠. 살려주었겠죠.

0: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살려줬을까요? 물 시큼 먹인 다음에, 그죠? 물 시큼 먹인 다음에 건져 주었을 거예요. 사는 것 한 길을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구하고 찾고 있지만 세상 것 다 알아도 살 길을 모르면 nothing 인생이 돼버려요.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면요, 모든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을 다 학문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마침내 살아있는 영혼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이유로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새 가족들은 이렇게 또 친구의 그 신림에 의해서 또 아니면 친구가 밥 사준다 해갖고 또 이모저모 이유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부족할지라도 한 걸음 두 걸음 잘 따라가 보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날에 여러분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까지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시간, 소망의 기도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을 만날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기도 제목을 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추석을 앞둔 이 아침 우리의 가족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이신데요. 먼저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늘하늘 가을가을한 오늘 날씨인데요.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만 한 게 아니고 칭찬을 하셨어요. 참았다는 것,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형편사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고민들, 염려들, 아픔들 주님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도 아시는 주님, 주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뒷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338번님.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한 상에 둘러서 담소를 나누며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 원하옵니다. 아주 아름답고 네, 귀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예,
0: 네,
1: 목사님. 이제 모레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 이제 만남, 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귀한 만남, 생명의 만남이 되고요. 복음의 만남이 되고요. 사랑이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이 조상들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그러나 이 고유의 명절에 또 함께 모여서 또 만날 때에 주의 사랑 가운데 화목한 가정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5338님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576번님입니다. 큰언니가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요. 먹는 것도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 회복이 잘 되게 그리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의 재정 문제도 나아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예, 아유,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술 잘 됐을 걸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무릎 부분은 또 불편하지 않도록 잘 또 무릎이 또 굽혀지고 펴지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더 주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그 절호의 찬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큰언니뿐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576님 큰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깨끗하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어진 인대가 잘 붙게 하시고 아물게 하시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걷게 하시고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은혜의 손임을 확신합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의 상평 속에서 어려움의 사정 속에서 더 주님 찾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9215번님이십니다. 9월 12일에 건축사 설계 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이번에는 꼭 합격해서 내년에 계획하는 결혼을 해 믿음의 가정을 꾸리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결과가 곧 발표 나겠네요.
1: 그래요. 언제 결과가 네.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아, 지난 12월에 12일에 우리 건축사 설계 시험 쉽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힘든 공부를 우리 조카 우리 희수군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내년에 또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또 이 일도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215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2일에 건축사 설계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또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조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가 모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조카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조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합니다. 주여 이 일도 주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조카 김희수님의 합격에 기쁘십니다.

0: 아픈 소식도 응답 사연도 기대하면서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실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고요. 추석을 앞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 드립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아, 예. 아마 암 진단을 네. 받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뿐 아니라 아마 모든 가족들이 또 충격과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또 원하심을 확신합니다.
0: 아멘.
1: 치료 잘 받으시고 이 치료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빠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가 암 진단 가운데 지금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경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암 진단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그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마음을 모으며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가정에 주의 치료의 능력도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우리 아버님께서 깨끗이 낫고 또 일상을 주님 모시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907번님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신랑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마트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중보해 주세요. 신랑의 건강과 비만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쉬는 날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1: 예,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직장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직장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또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직장 속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직장의 동료들이 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직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랑 직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 손길도 허락하시고 만남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마트 직원들 세임 얻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신랑의 건강과 또 비만이 회복되고 또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집에서 구역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구역 예배에 신랑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드리는 제목은 5238번님이신데요. 양무릎 통증으로 허리 통증과 종아리심, 부정맥 등 합병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치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리가 아프고 나이도 많다 보니 지원한 직장에서 연락이 안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무직으로 좋은 직장도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예,
2: 무릎이 아프고 또 이로 인해서 허리도 또 부정맥으로 여러 가지 또 연약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제적인 모든 염려, 직장의 모든 염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238님 이렇게 무릎의 통증으로, 허리의 통증으로, 부정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아픔 속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도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직장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주님 허리의 통증, 허리의 무릎의 통증, 부정맥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을 사모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는 내일 이어갈 텐데요.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예, 오늘도 함께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멘.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기쁨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쇠시길 바라고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립니다. 유인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오늘 본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마 성적인 욕망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욕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대단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대로 다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복수해 주고 싶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갚아주고 싶은 게 죄인들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대해서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단호히 아니다, 나 자신에게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하라고 하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피하라 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 정욕을 이겨야지 우리가 왜 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내가 때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은 피하라. 내 안에 죄는 죽여라.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즉, 유혹이 있는 곳에 무턱대고 걸어 들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 넘어질 곳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곳을 피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죠. 자신의 상관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버티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이겨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그 시험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단호히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지혜는 항상 정령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혹을 피하고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용기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 특정한 몇 명을 만나면 계속해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얘기를 시작하고 부동산의 얘기 시작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탐욕으로, 비교의식으로, 질투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의 정욕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질 자리,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 죄지을 자리를 피하라라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에 나를 빠지게 하는 것과 시간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물론 교만은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나이와 경험과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의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고 또 건강하고 또 정보도 빨리 얻게 되죠. 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에 잘 듣지 못하고 부모 세대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절제와 막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어떻게까지 희생하고 교회에 헌신했습니까? 직접 흙을 나르고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직접 교회 건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몇 시간 거리를 걸어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스스로는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고 섬기시는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참 검소하셔서 스스로 이발을 하셨습니다. 참 돈은 대단히 아끼신 것이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그 얼마 한다고 스스로 머리를 깎으시면서 자기에게는 아끼시면서 어려운 신학생이나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큰 헌금이 필요할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액수를 수백 수천의 액수의 헌금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보다 자기의 편안함보다 나의 몸의 쾌락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남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시대에는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편리한 것도 많아요. 누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사서 고생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주장을 늘 맞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잘못됐을 때 먼저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만 겸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도 겸손해야 되고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인들의 모든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종으로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 더욱더 겸손해야지 말씀을 더욱더 알수록 더욱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높아질수록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성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강한 삼손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짐소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유혹에 빠질 자리를 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고 여러분의 모임을 지키십시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큰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참 물질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또 불안하죠.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모으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안전하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돈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이 아니라 돈이 나의 하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통장 잔고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가지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를 것 또한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신앙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삶, 아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께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인 것이죠. 죄를 하나씩 비워내는 동시에 그 자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가라, 믿음을 따라가라, 사랑을 따라가라, 화평을 따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믿으셨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본문에 말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 만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녀보니까 뒤에서 흉만 보는 것 같고 쑥덕쑥덕 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 같고 혼자가 편하다, 교회 가서 사람에게 상처받느니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생각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때로는 고슴도치가 서로를 포옹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 찔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애들은 어떻게 큽니까? 좋든 싫든 애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부부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갈등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믿은 사람이 새로 믿는 사람을 돌보고 작년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년은 작년의 믿음을 통해 배우고 또한 작년도 때로는 청년들의 열정과 믿음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픈 사람과 함께 열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녀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께 또 두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청년들은 정말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어른들을 또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례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티를 내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중심 없이 형식으로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주시는 방법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너의 욕심대로 욕만대로 사는 것이 너의 자유가 아니냐, 그런 소리를 세상에서 듣고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한 자녀를 두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자녀를 두신 적이 없다. 기도로 숨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0: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요. 기도하는 젊은이들은 더 적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이삭은 들에서도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침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해야 한다면 기도를 해야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유혹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가볍게 만만하게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을 피하십시오. 성적인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과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완전히 의로우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욕심들, 거룩한 욕심들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주인보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유일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술교장협회 대신총회가 지난주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제61회 총회를 열고 이천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이주일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김병철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천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회복과 미래목회자 양성, 안양대학교 협력 강화, 총회회관 헌당 완공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 노회 신학생 한 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수천 명 규모의 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그의 3.1체 강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신학계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정성욱 덴버 신학교 교수는 어제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박진영 씨의 3위일체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독점적 신성 강조와 성자의 열등성 부여, 성령의 인격성 부인 및 신적 본질의 일체성 부정 등 교회사 속 아리우스 주의나 종속론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정통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등한 본질과 상호 내주를 확립해왔다며 박 씨의 주장은 삼신론이나 이단적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박진영 씨에게 독학 신학을 넘어서는 겸손한 검증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정통교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학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개정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해외 선교비 송금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단법인 토부협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엠피오피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실무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호윤 대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선교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부협회는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에게 자금을 단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피하고 선교단체 관리 계좌 이용과 함께 사전 심의 및 사후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0: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아시아 미션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8개국 제한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 및 문화 행사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원주 명성수양관에서는 2026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가 열리며 무주 수련회에서는 14개 교회가 참여하는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천안과 가평, 충주, 광주, 화성 등지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네팔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아시안 미션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9일에도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국적 이주민 가정을 위한 제6회 안산시 다문화 가을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2: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아멘.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처음 세운 뜻을 한결같이 밀고 나간다는 뜻인데요. 보통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초심을 잃고 흔들리는 시간이 때로는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초지일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을 그 위에 더하거나 덜지 말고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두 글자로 줄여서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이죠. 여러분, 화요일 하면 어떤 날인지 이제 딱 떠오르시죠? 화요일, 일주일 만에 돌아온 그 화요일인데요. 이 시간은 화요일을 맞아서 응원가 나누고 바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짜짜짜 짜짜짜 짜짜짜짜 짜짜짜 화요일 화요일 기쁨 가득 화요일 화 파이팅! 매주 화요일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파이팅 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이야기에 응원을 전달하고 싶은지 함께 보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이 이번 주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조카,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생각나시는 뭐 외삼촌 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하시고 부산 선택하셔서 무료로도 채팅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아이빅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PS 콜라보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2: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전국에서 생방송이 진행될 텐데요. 특별히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은 부산에서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후 3시에 믿음으로 고, 다들 아시죠? 믿음으로 고의 고혜수 PD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으로 추석 특별 생방송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극동방송 추석 특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17분 47초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이죠. 또 화요일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화요일 파이팅 데이,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파이팅데이를 맞아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가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조카, 친척, 어떤 가족도 좋습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의 한마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가이 펜로드의 He Healeth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제이어스의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8분 23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을 보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고 싶은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3874번님께서도 오늘도 샬롬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네요. 혼자서 엄청 바빠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문자로 그리고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874번님께서 항상 방송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874번님이 문자 안 보내주시면 진짜 오늘은 정말 많이 바쁘신가? 어디 가셨나? 하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509번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국악풍의 500곡 100과 관련 찬송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김기현 PD님과 고일수 PD님의 추석 특별 생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극동방송 추석 특집 생방송이 진행될 텐데요. 특히 부산이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부산에서 방송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말씀해 주셨던 고혜수 PD님 그리고 김기현 PD님도 함께 방송에 나오시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하시면서 내일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9509번님께서 신청하신 국악풍의 찬송가 한 곡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예술로 스며들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응원을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5235번님이십니다. 지난달 군대 전역한 사촌동생 한솔이 하늘이 둘 다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 형이랑 교회 가자. 파이팅! 이어지는 응원은 3874번님이십니다. 미나, 병원에서 많이 힘들지? 뇌에 종양이 생겨서 급히 수술을 받는데 양성이기를, 수술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을게. 미나, 파이팅!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응원의 마음이 주님께서 힘 주시는 우리에게 전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3874번님께서도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네요. 시편 54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나의 구원은 돈도 명예도 내 능력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남은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첫째, 약자의 자존심과 생명을 배려합니다. 돈의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멀리서 보면 각각 골드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돈은 한 사람의 인격까지도 죽이는 힘이 있어요.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신중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돈 거래는 금해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예,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며 전당물을 잡을 때 채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난한 이웃의 집안으로 쑥 들어가 전당물을 빼앗아 오지 말라고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난한 지체의 부끄러움과 수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죠. 비록 빚을 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을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적용될까요?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지요. 돈으로 왕노릇하려 하고 돈으로 수치심을 주는 일이 가족 간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렇다고 담보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꾸는 사람이 먼저 담보를 내놓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담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도리어 여러 가정이 함께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서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냥 빌려주는 것이 결국은 두고두고 모두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꾸어주는 것도 안 꾸어주는 것도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인격적

시절, 내가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히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소망이 없을 때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 유력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밤새 들고 있지는 않나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둘째, 밥모퉁이를 남겨둡니다. 17절과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당장 내 몫을 챙기느라 눈이 뒤집히는 잔인함을 보이기 쉬운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늘 눈앞에 두고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술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며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내 돈인데 왜 남을 줘? 내 밭에 떨어진 곡식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모아서 내 곳간에 쌓아야지 하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아 내 곳간을 채우려는 삶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밥모퉁이를 남겨두어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부활의 비밀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몫을 싹싹 긁어모으느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꺼이 남겨두어야 할 시간과 물질의 밥모퉁이는 무엇인가요? 도피하듯 시작한 결혼 생활 가운데 가정 폭력을 겪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성경적 가정 생활을 배우며 이타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종노릇하는 삶에 지쳐 도피하듯이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기브앤테이크의 가치관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남편은 자기 혐오와 술에 사로잡혀 자신의 결핍을 제게서 찾으려 하고 저는 자기애와 인정 중독으로 제 결핍을 남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듬기보다 10절 말씀의 악덕 전당포 주인처럼 서로의 감정, 체력, 재물을 전당물로 여기며 취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 저희 가정은 영적인 객과 과부와 고아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객이었고 저는 남편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과부였어요. 또한 자녀들은 있으나마나한 부모 밑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죠. 하나님은 남편의 희생과 배려를 전당물로 취하려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제게 가정폭력의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이 일로 저는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비슷한 고난을 겪은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남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지요.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속량함을 받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전당물을 맡겨야만 생존할 수 있다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른 채 행복과 성공만 따르는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이타적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자기애와 인정 중독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사로잡혀

0: 잡힌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밥을 잘 차려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고 밥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둡니다. 종되었던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 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 유력해졌다고 가난한 이웃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고 돈으로 왕 노릇하며 가족에게조차 수치심을 주곤 합니다. 남의 겉옷을 안고 자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 품삯에 목숨이 걸린 이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며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아 곳간을 채우기 바쁘고 정작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둘 밥모퉁이는 생각도 안한 욕심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늘 나의 죄패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남겨둔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전당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인 없이 신음하는 이 나라의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살아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농담을 주고받는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 조금씩 보인다고도 하죠. 분단이 80여 년을 지나오면서 남과 북의 말도 조금씩 멀어졌는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북한말은 설명이 없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도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랑하고 다투고 웃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쩌면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출발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사는지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로 오늘의 OFP데이를 열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믿음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앱 통해서 기다릴게요.

줄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세요. 아멘. 아직도 하루 한 끼니를 위해 살아가는 굶주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때로는 평양 또 대외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만 보도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가위에도 사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와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대구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석 인사 선물을 우리 177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한에도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서 다 함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OEPD에서 나누는 이런 중보의 한 줄 한 줄들, 그리고 축하 사연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북녘 곳곳에서 그런 문자들이, 축하 사연들이 도착해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명절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북한에도 방문하고요. 북한에도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남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그 고향을 오고 가고 남과 북 곳곳에서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부천에서 와주셨고요. 의정부에서도 출첵합니다. 양평, 수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오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언어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통계조사를 매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몇 년 전 자료는 한 70% 외에는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문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한 뼘 한 뼘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좁혀가고자 오늘은 언어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한뼘 차이 시간 함께 하신 후에 찬양과 함께 만나볼 텐데, 출석 인사와 한뼘 차이 OEPD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앞서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 생활도 조금씩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나눔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어. 말밥에 올랐어 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번 밥을 얻어 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저 사람 요즘 말밥에 올랐대 라고 표현하는 이 말밥에 오르다가 무슨 뜻일까요? 밥을 얻어 먹었다일까요? 말싸움을 했다일까요? 구설수에 올랐다일까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을 듣고서는 저도 검색하다가 이 뜻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지? 하지만 뜻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이 밥으로 말을 먹을 걸로 말을 표현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호박씨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식이랑 이렇게 연관을 북한도 참 잘 짓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 통일을 하면 또 주일마다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신앙 교제를 하겠죠. 물론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그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는 게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우리의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아, 말밥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밥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진실을 알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샵 1069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신청 찬양도 함께 해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해주신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순서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이곳으로 배를 타고 온 자매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2: 멀리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0: 네.
3: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0: 네, 네.
3: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0: 네.
3: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0: 네. 네.
3: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0: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네.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3: 네.
0: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3: 네.
0: 아빠도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3: 네.
0: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3: 네.
0: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3: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0: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마디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네.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0: 맞아요.
3: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0: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멀레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3: 영상들이나
0: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3: 네.
0: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3: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0: 네.
3: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0: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3: 원수님?
0: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외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3: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0: 그래서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엔 네.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3: 그쵸.
0: 그 말투가 다르

0: 발음이라 나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가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그게 안 보였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잘못 치웠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있더라고요.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1: 그쵸.
0: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제가 몇 살이었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그게 맞아. 그
1: 그거였구나.
0: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할머니도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0: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하듯이 저희 북한에서만의 뭔가, 그게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네.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0: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0: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1: 아, 에이, 그 이자 그
0: 말,
1: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0: 네.
1: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0: 네.
1: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1: 네.
0: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의 그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한 뼘 차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죠.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오늘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다라는, 말밥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참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말만 똑 해서 들으면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이게 맥락상 그리고 우리랑 조금은 비슷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오답자가 거의 없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2분 정도 더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니 제가 오답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정답은 3번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말밥에 오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이렇게 실제로 쓰는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를 보고 북한 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한 편 차이 나눠봤는데요. 막 퇴근해서 늦은 점심 석박지 볶음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6733님도 식사하시면서 정답 너무 잘 맞추셨고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1210님. 지하교회와 극동방송을 들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하셨어요. 아, 기도하는 우리의 복음 통일의 그 열매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셔서 가슴 떨리는 설렘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들으신 거겠죠. 당첨이 너무 어려워요. 입방아에 오르다 아닌가요? 구설수에 오르다 3번. 이분은 주관식으로 맞춰주셨네요. 8255님. 말밥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719님. 아멘. 구설수에 동참하지 않는, 특히나 우리 북한

0: 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중보의 약속과 함께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신청 찬송인 감사 함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과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아보실 분은 방송 후에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눈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1: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0: 오늘도 모든 것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제작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랬어.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해서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줘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계,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회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면 음성을 듣는 거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손이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영적의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쌍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녹슨 가마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녹슨 가마솥의 비유는 죄악으로 부패한 예루살렘 성읍과 그곳에 임할 철저한 불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마솥 속의 고기와 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지도자들과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녹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찬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을 상징합니다. 가마솥에 아무리 좋은 고기와 뼈를 넣고 끓여도 솥 자체에 녹이 깊게 쓸어 있으면 음식 전체가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녹이 깊이 베어버린 예루살렘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어서 가마솥 안에 내용물을 녹이고 태워버린 후에 바벨론 침공이라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24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에스겔 24장 10절 11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내 인생 죄악의 녹을 벗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솥이 죄악으로 녹슬어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솥이 녹슬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고 요리를 해도 그 요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고 빼어난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온통 죄악으로 녹슬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뛰어남과 출중함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솥이 죄악으로 녹슬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 더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지위는 좋은 것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동생에 대한 질투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지위는 좋은 것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순간적인 충동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후반부가 재앙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죄악의 녹슨 소치였으므로 그가 가진 좋은 것이 그를 파멸시키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모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또 압살롬은 머리털이 풍성해서 해마다 그 머리털을 잘라서 근수로 재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풍성하고 수염이 풍성한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그의 풍성한 머리가 결국 그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기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소치,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담을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죄악입니다. 각종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죄에게서부터 지켜 깨끗한 자가 되기를 애썼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여정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인정받고 그 집의 총무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나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녹을 벗겨내지 않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죄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오던 것들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솥이 녹슬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넣고 요리를 해도 먹을 수 없게 되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죄의 녹이 쓸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의 은총을 입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죄의 녹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녹, 영혼의 녹을 관리할 수 있어서 깨끗한 솥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가 10월 20일 화요일 부민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10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3846-021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레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사 사옥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59-6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장에 찾아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모습, 목장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어떤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일까?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는요 대도시예요. 우리 부산처럼 아주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고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도 있었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두세 명이 모이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도 에베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걸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하고 있느냐? 공중에 큰 모임에서 전했다. 회당이나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중들 앞에서, 큰 모임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각 집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렇게 대그룹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안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그 집에 있는 교회다.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 작은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원형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동네중앙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그룹의 모임도 있었고요.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요 무려 다섯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라는 뜻이에요.

20절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요 집 위에 지어 올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21절 건물이라는 뜻은 지어진 집. 22절 거하실 초소는 거주하는 집.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의미는 함께 들어와 사는 집.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정에 모여, 집에 모여, 목장 공동체로 모여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장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모임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목장 공동체에 찾아오시면 그 모임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서는 안 돼. 그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장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이 서 있을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위한 두 가지 기둥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지탱하는 두 기둥도 돼요.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 작은 교회, 목장 공동체도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전 공동체 그리고 목장 공동체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하루 나오지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삶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지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을 우리는 함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 여기 목장 공동체와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 이 목장 모임은요, 시간이 되면 내가 참석할게요, 여건이 되면 내가 참석할게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특별히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주일 아침이 되면요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과 그 마음을 다해서 목장 모임, 목장 공동체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장원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이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이 든든하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줄이 막 끊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줄이 아니라 굳건하게, 어떤 무엇도 그 줄을 끊을 수 없는 굳건한 신앙의 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 목장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필수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장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영양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아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목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함께하는 목장 공동체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 모든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기대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니 뭐니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구원받는 교회, 생명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장

행하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실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리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목장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 교회와 목장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목자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리더이고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발을 씻기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씻기실까요? 내가 목장에서 만나는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품에 안아주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안아주실까요? 내가 만나는 그 리더 목자를 통해서 내 연약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또한 그 본을 따라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에 안아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는요,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서로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을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여러분, 근데 이 서로라는 말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앞뒤로 성도님들이 앉아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 서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만나야 돼요.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며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 목장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새 가족 양육입니다. 양육. 목장은 따뜻한 엄마의 품과 가도 같아요. 엄마의 품. 따뜻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요. 연약한 지체들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엄마의 품을 느낄 때,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목장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지체들이 목장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 엄마의 품을 느낄 때, 주님의 품을 느낄 때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장 공동체는 친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취미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웰컴입니다. 웰컴. 동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이, 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마음을 열고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 웰컴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W는 월십입니다. 월십. 동네 중.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월십의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은요, 워드입니다. 말씀의 시간이에요. 동네 중 앙,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난 주일 동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노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이에요. 네 번째 위트니스, 동네 중 앙, 교, 교회에 증인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합시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는요, 워크입니다. 워크. 동네, 중앙, 교, 그 다음 뭐예요? 회. 회복과 성장을 놓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저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이 다섯 가지 원리가 우리 목장 모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목장교회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장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가운데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주변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이분만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의 결정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티고 멀리했는데 이제는 왠지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동네 중앙교로 향하였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동네 중앙교로 향하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바로 이때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로 보내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공동체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공동체가 목장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 목장 교회의 비전을 심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 비전을 제게 강력하게 심어주신 목사님이 지으신 목장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0: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회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의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효수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장대진입니다.
0: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낼 것이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메모지에 적어서 종일 보면서 여러 번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질 것 같은데요. 우리 고혜수 PD가 여러분들 또 메모하는 부패를 덜어드리고자 말을 더듬네요. 예쁜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귀한 말씀과 귀여운 사진이 그림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1: 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김선혜 고사님 벌써 믿음 보내셨네요. 고유수 PD가 이렇게 매일매일 디자인을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부탁을 네. 드려서 이렇게 매일매일 받아오는 디자인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안 보내주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자, 샵 0933으로 믿음 많이 받아가시고 종일 읊조리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아멘.
1: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아,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여 메들리 채널을 함께하셨는데, 아, 크룩스는 꼭 극동방송 전속 팀 같습니다.
0: 들으면 참 힘이 넘쳐나는 기분입니다.
1: 아, 이분들 배우면요 더 은혜가 넘치고, 또 극동방송 남성 중창단이 비공식으로 있거든요.
0: 네.
1: 아, 이분들께 허락을 얻어서 MR을 구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룩스의 이름에 큰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와 채팅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첫 번째로 우리 6574님 사연 주셨고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김선예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0742님 샬롬 믿음으로 고! 네. 고급진 발음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오늘 3874님도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0: 오육님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셨네요.
1: 아,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0: 네, 환영합니다.
1: 1556님, 네, 믿음 문자 주셨고, 우리 2741님, 그리고 3874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4277님은 구역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인데 구역 식구 한 집사님이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 가셨다가 회복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 만날 때마다 오늘 건강과 생명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귀한 하루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1: 지난주에 저희 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0: 네.
1: 한 주에 장례가 6건이 났답니다. 장례식장 가서 위로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주일 본문을 바꾸셔서 사람은 정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이제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0: 네.
1: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또 추석 후에 정밀검사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기를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0: 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이 시간은 힘찬 찬양으로 함께 새 힘 얻는 시간입니다. 힘찬 찬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요거 말씀드려야겠네요. 9076님께서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이 찬양을 오래오래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음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우리 성실한 고혜수 PD님이 찾아내셨어요. 자, 9076님 듣고 계십니까? 아침에 네. 웃으면서 지금 오후지만 주일학교 생각하시면서 옛날 떠올리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슈키나 찬양단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저희가 어렵게 구한, 정말 어렵게 구해서 드린 거예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해주고 계시고. 네. 우리 성화 권사님은 치과 다녀오느라 출첵을 늦게 했는데 아침에 웃으면서 이 곡 들으니까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사연 주셨네요.
0: 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인 때이지 제가 어릴 때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네요. 3874님 아, 추억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1: 이거 고해수 PD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궤도에 적어놓고 부르던 어린 시절 추억. 궤도 아세요? 궤도?
0: 궤도요. 무한궤도.
1: 궤도 루팡 이거 아니거든요. 아. 여러분 궤도 아시죠? 이만큼 큰 전지에다가 가사를 쓰거나 조금 성의 있는 교회는 거기 악보를 손으로 그려서 매직으로
0: 아.
1: 이만한 작대기를 넘겨가면서 다음 찬양 하면
0: 아.
1: 이제
0: 네.
1: 아, OHP 아시는 분도 옛날 분들인데 그 전에 궤도라고 있었습니다.
0: 제가 자료화면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방송 관계자 여러분. 네. 아, 궤도 익숙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한 장씩 착착 넘기면서.
0: 아, 네.
1: 진짜 그때는 글씨 잘 쓰는 게 큰 미덕이었거든요.
0: 네.
1: 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부르던 찬양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하다고 6574님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도 듣고 싶다고 기왕 나온 김에 네. 하셨는데 우리 고혜수 PD님이 또 참 친절하기 때문에 찾으셨어요, 그 사이에.
0: 오늘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찬송들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천국은 마치 노아의 음성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1419님 신청하신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게시판 난리 났네요. 옛날에 궤도 넘기단 생각난다고 율동 막 생각난다는 분도 많으시고. 네, 이 찬양 은혜 받으신 후에 찬양합창제에 출연하는 대구 충성교회 권유진 지휘자와의 인터뷰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합창제가 열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구 충성교회 찬양대를 이끌고 계시는 권유진 지휘자님과 이번 무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충성교회 지휘자 권유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찬양대합창제를 위해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대구 충성교회 찬양대, 이번 무대 함께하게 된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창립 70주년이 되는 극동방송의 뜻깊은 의미와 더불어서 이번 찬양대합창제에 참가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0: 네,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되셨는데요. 찬양대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에 대구 충성교회 찬양대원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나요?
1: 네, 현재 115분의 대원들과 스트링스 11분, 총 126분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26분. 네. 이번에 어떤 곡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찬양 들려주시게 될까요?
1: 네, 첫 곡은 숀 크레이크와 코니 해링턴의 곡 주의 은혜 너무 놀라우라는 곡과 우여원 작곡의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곡인데요. 특히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곡은 이번 부산 콘서트홀에 오순절 다락방에 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본 안무와 더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안무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1: 네.
0: 네, 기대가 너무 됩니다. 곡을 네. 준비하시면서 찬양대원분들과 함께 연습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합 찬양대로 구성하다 보니 다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각 예배 부서의 다른 찬양 단원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충성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0: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또 이번 찬양대합창제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찬양대들이 함께 하잖아요. 서로 다른 지역의 찬양대들이 한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지휘자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경쟁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찬양대가 찬양의 축제를 함께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느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같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찬양대합창제인 만큼 부산 지역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대구 충성교회 찬양대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깊이를 담아서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마지막으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합창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부산과 대구 지역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께 초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모든 출연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찬양축제를 준비해 오시는데요. 이 뜻깊은 축제에 많은 관람과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휘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구에서 부산까지 찾아와서 들려주실 그 찬양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대구 충성교회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부산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권유진 지휘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10월 15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축제에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대구 충성교회 은혜 찬양대가 부르는 천국에서 만날 때입니다.

0: 아멘. 대구 충성교회 은혜 찬양대의 천국에서 만날 때 찬양에 이어서 옹기장의 성도여다 함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네. 웬만하면 힘찬 찬양만 모아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앞에서 뭐 주일학교 찬양하면서 궤도 얘기를 한번 꺼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반가워하십니까?
0: 네.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난다 이런 네, 분들이 많네요.
1: 이 궤도 하시는 분은 최소 4학년 이상이시거든요. 선생님이 긴 작대기를 이렇게 쫙 네, 넘겨가면서 다음 찬양 율동도 하고.
0: 오늘 새롭게 저도 알아갑니다.
1: 아, 내가 우리 고혜수 PD에게 궤도 압니까? 그랬더니 무한궤도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우리 김선혜 권사님은 장 PD님 저와 같은 세대시군요. 궤도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생각보다 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또 신청곡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네, 시간 함께하지 못한 찬양들은 다음 주 이 시간 혹은 이번 주 꼭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1419님은 1980년으로 갔습니다.
0: 네.
1: 고신교단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야,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 문자 주세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이 곡은 대한민국 공통이었거든요.
0: 네.
1: 그 시대 주일학교 달리는 분들은 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단별로 아름다운 작곡들이 새로 나오면서 뭐 공통곡이 없어졌는데 1980년 고신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아시는 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정말 추억의 찬양 메들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저 이분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근질근질했습니다.
0: 네.
1: 8518님인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기에 문자 보낼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시간상으로 저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두 분 우리 장고 PD의 목소리는 저에게 항상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기에 다른 프로 아니고 이곳에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박수로.
0: 아,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은 문자네요.
1: 선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 뭐 잘 가리고 다니시겠지만 피부 보호를 위해서 네, 화장품 보내드려보면 어떨까요?
0: 네. 8518님 화장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가운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전기수원 권사님이신데 밀양에서 교정 사역 마치고 내려가면서 장 PD 목소리 반가워서 문자 남긴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부산 극동방송 개국 멤버십니다.
0: 아, 정말요?
1: 아침 7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전기성 권사님이시고 그때 PD보다 일찍 나오셔서 아침에 밥을 싸오셨어요. 밥을 먹여가면서 방송
0: 네,
1: 사역을 지원하셨던 정말 우리 개국 멤버 전기성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0: 이 시간 반가운 목소리 듣고 안부 전한다고 하신 거 보니까
1: 네,
0: 정말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0: 네, 이어서 저희는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멘트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견디지 못해서 계속 멘트를 하고 있는 믿음으로 고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여러분과 힘찬 찬양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추억의 찬양을

0: 함께하고 나니까요. 벌써 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1: 오늘 잘 때까지 무한 궤도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무한 궤도를 넘기셨으니까 무한 궤도죠.
0: 네, 오늘 이 시간 덕분에 저도 새로운 걸 또 하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1: 네, 우리 장고 PD가 진행하는 세대를 통합하는 방송 믿음 모르고 1부 함께하셨고요. 중요한 또 안내 말씀 있으시죠?
0: 네, 내일은 저희 방송 장고 PD와 잠깐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은 2026 극동방송 14시간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1: 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네. 특별히 내일 이제 고향 가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국 어느 방송을 들으셔도 이 특집 방송 들으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고혜수 PD가 또 부산 대표 선수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몇 시입니까?
0: 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 부산은 3부와 4부 2시간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사별로 각 지역별로 방송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 시간 9시부터 11시가 아주 메인 시간인데 부산이 잘한다고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0: 네. 여러분들. 사투리 많이 올려주세요.
1: 자, 우리 고혜수 PD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내일 시간 맞춰놓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고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4시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고혜수,
1: 강대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 육과 영이, 영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래. 창조의 원리에서 흙으로서 흙으로 가는 거요. 이 신학자들 흙으로서 흙으로 가는 거. 영혼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있어. 신학자들아, 믿어야 되는 거요. 믿어야 되는 거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거래. 표준 세번역이면 문자 학문은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더불어 육도 사는 거요. 사랑하는 동작자 여러분, 썩은 육체를 위해서 목매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버지 독생자가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응?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선자의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은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을 즐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키는 즐거운데 내 가슴은 메말른다, 내 영혼은 메말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상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내 교회 내 노예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품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돼서 기도 운동, 성령 운동, 회개 운동이 확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세계를 섬기는 우리 종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첫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

나를 만나리라. 오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277님께서 2부도 출첵합니다. 고피디님 파이팅 외쳐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2부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574님도 1부 가장 먼저 채팅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고피디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부도 함께합니다.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2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출고할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에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은요,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유독 새싹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3242님 문자를 통해서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675번님 채팅을 통해서 믿음 남겨주시면서도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또 기도 제목, 묵상, 자유로운 이야기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이미션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전교회 이우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평안하셨나요?
1: 네,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평안했습니다.
0: 네, 거의 고정 인사가 됐습니다.
1: 아, 좋은 인사입니다.
0: 정말 평안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1: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저자들이 항상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주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평강에서 평안,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사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즐겨 사용해야 될 인사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샬롬이네요.
1: 맞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0: 샬롬. 네, 샬롬입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4272님, 목사님 등장하시기도 전에 인사 보내주셨어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만큼 부담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요.
0: 9507님도 인사해주셨어요.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우리 성도님 안녕하시지요. 네, 9507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제 네.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 맞아요. 네. 네, 이제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0: 네.
1: 아마 내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해서 출발하시는 분들 네. 또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0: 네.
1: 네, 뭐 대한민족의 아마 추석이 한 2천만 명 정도 움직인다고 하니까.

0: 와, 네.
1: 예, 정말 좀 많이 분주하고 사람 많고 바쁘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을 찾아가고 갈 수 있는 곳, 또 어쩌면 또 갈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0: 네.
1: 예, 그런 분들에게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또 임하게 되어지면, 네. 그 또한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깊은 묵상 가운데서 보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네, 목사님 추석 계획 따로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뭐 추석 되면,
0: 네.
1: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타지에 계시는데, 예, 부모님들 또 얼굴은 한 번씩은, 예, 설이나 추석 때는 꼭 한 번은,
0: 네.
1: 뵈러 가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저는 대구하고 문경인데,
0: 네.
1: 예, 본가와 처가가, 그래서 이 두 곳을 다 갈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이제 두 딸은 이제 대구 있거든요.
0: 네.
1: 대구 가서 픽업해서, 예, 추석은 같이 함께 전도 굽고,
0: 네.
1: 또 함께 은혜도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와.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네. 모이는 정말 귀한 명절이에요.
1: 맞습니다.
0: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모일까요?
1: 그래요. 예전에는 저희들 세대, 죄송해요. 라떼 얘기해서. 저희들
0: 아닙니다.
1: 세대 때는 사촌은, 네. 정말 가까운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0: 네.
1: 저 여동생 가정의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이 사촌간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1년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1: 네네. 네. 옛날에는 사촌들은 다 같이 1년에 몇 번이고 모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0: 네.
1: 저희들은 일부러라도 명절 때는 한 번씩 얼굴은 볼 수 있도록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그래도 감사하게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이어서,
0: 네.
1: 그나마 이제 말은 좀 잘 통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0: 아멘. 방송 가족분들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룻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도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목사님의 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책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 5개월이 지났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우리 새싹 우리 성도님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0: 네.
1: 또 책에 대한 부분들도 또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책이지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잘 만들었으니까 글자도 크고요. 자간도 넓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작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그냥 조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으시면,
0: 네, 너무 좋죠.
1: 내가 가족에 대한 헤세드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걸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좀 베풀까,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0: 네.
1: 또 장인 장모와 또 우리 사위 사이에서,
0: 그러네요.
1: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사실 명절 하면 이 나오미와 룻을,
1: 맞습니다.
0: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네, 아마도 돌아오는 주일날,
0: 네.
1: 룻기가 아마 전국에 퍼질 겁니다.
0: 그러면 아마 이 시간 애청해주신 방송 가족분들은 더욱더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네, 룻기를 통해서 우리,
0: 네.
1: 가족들이 하나 되고 또 헤세드로 서로가 섬기며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극동방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은 룻기 4장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1: 네네.
0: 지난주 내용 한번 복습해볼까요?
1: 네, 지난주 이제 4장 들어갔잖아요.
0: 네.
1: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들 또 행동한 것들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러줄 우선순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을 올라갔죠.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네,
0: 네.
1: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하여서 그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이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0: 네.
1: 그에게 이름이 있었겠지요. 또한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유명한 자였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성경 기자는 그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그냥 아무개라는 것이 그의 명명이었습니다. 성경 기자 입장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더 좋았다라고 여겼기에

0: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겠지요. 이제 보아스는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무를자를 자신 옆에 앉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의 입을 열려고 합니다.
1: 네, 이제 그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나오미와 룻의 앞날이 걸려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보아스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이어갈 텐데요. 목사님 오늘도 네.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0: 맞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주마다 쏟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1: 할렐루야.
0: 예. 오늘도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죠.
1: 네.
0: 성문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들은 증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배심원이기도 하고요.
1: 네.
0: 재판을 하고 즉결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증인이요 배심원이었는데 보아스는 몇 명을 세웠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1: 네, 1번
0: 10명,
1: 2번
0: 100명.
1: 네, 과연 10명일지 100명일지.
0: 그 당시는 네.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1: 네, 큰 힌트를 주셨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0: 네네.
1: 역대급으로 네. 오답이 많았어요.
0: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아닙니다. 아무개와 아모리였죠.
0: 네, 아모리 족속의 네, 이름이었죠.
1: 족속의 이름이었는데 네. 이름이 무엇일지 아무개, 아모리 중에서 은근히
0: 아모리가 많았어요.
1: 아모리가 많았어요.
0: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니,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0: 네, 어떻게 그렇게 역대급으로 오답이 많으시고 정답을 몇 분 안 맞추셨는지 제가 너무 죄송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다는 꼭 힌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1: 네, 힌트를 주시니까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송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답 맞추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정답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주나목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전교회 이효식 목사님 함께 나와 계시고요. 목사님, 네. 이어서 네. 나오미와 룻의 앞날이 걸려있는 문제 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네.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1: 네, 보아스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장로 10명을 청하지요.
0: 네.
1: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의 숫자 2명에서 3명보다도 훨씬 많은 5배 정도 되는 숫자 있죠.
0: 네.
1: 동시에 재판을 했을 때 판결을 할 수 있는 배심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기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
0: 네.
1: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결정을 하는 것은 곧 법적 효력이 있기에 이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에 장로들 10명을 청한 것이지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우선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도 그곳에 이제 앉습니다. 장로들이 이제 자리에 앉고 또한 기업 물을 자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변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예, 왜 이 자리에 앉혔는지 왜 장로들을 불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4장 3절과 4절을 조금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러 하였노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겠지요. 나오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오미 전에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왔는데 우리의 친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팔았던 밭을 소유지를 다시 사주어서 그 여인에게 주어야 하니까 그 여인에게 주어지는 일에 너가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고 그 뒤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한 것이겠지요.
0: 네.
1: 그래야 이 장로님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0: 네.
1: 기업 물을 자도 분명한 사실, 팩트를 알아야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을 나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서 어찌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임시재판에 관한 부분에서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한 거죠. 나오미에게 기업 물러줘야 된다. 너가 하고 그 다음 아니면 내가 하겠다.
0: 네.
1: 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순서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뭐 우격 따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먼저 성문에 올라가고 장로들을 청하고 기업 물을 자를 앉히고 그리고 그 상정안을 올려서 이곳에서 우리 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절차를 잘 따라가는 보아스의 모습.
0: 네.
1: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0: 네,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1: 맞습니다.
0: 보이네요.
1: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0: 조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비둘기처럼 착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씀에 의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혜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질서와 절차를 알죠. 만약 착하기만 한데 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문제가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1: 네.
0: 만약 법은 아는데 착하지 않으면 악용하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착함과 지혜가 동시에 있어야만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야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으려면 순결함과 지혜, 착함과 지식이 동시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순적하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순결과 지혜가 곧 착함과 지식,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보아스를 보면요. 네. 참 진짜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0: 그렇죠.
1: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0: 네네.
1: 나오미와 롯을 돕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게 아니고
0: 맞습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네.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0: 네네.
1: 사실 목사님 우리도 살다 보면
0: 네.
1: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0: 맞습니다.
1: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절차를 안 지켜서 그래요. 순서가 있는데
1: 앞서서.
0: 내가 그냥 한 건데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한 건데
1: 네.
0: 월권을 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해버렸다든지
1: 네.
0: 그러니까 오해와 마음의 상처는 그냥 조그만 차이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한 배려들이 좀 필요하고요.
1: 네.
0: 특별히 보아스는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룻은 젊은이였고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럼 나이가 많으면 약간 좀 이름으로 좀 누르고 싶어 하지도 않을까요? 나이로 좀 누르고 싶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서열을 따질 수도
0: 그렇죠.
1: 있죠.
0: 너 몇 살이야? 너 젊은 게? 나 같은 어른을 공경 안 해? 하고 누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가 아무리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나오미에게 한 게 얼만데 내가 루스에게 한 게 얼만데 너는 그냥 빠져라 내가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죠. 물론 아무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고 또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또한 모든 것들을 또 착함으로 순결함으로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겠죠.
1: 네.
0: 은혜라는 핑계를 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1: 아멘.
0: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부간에도 또는 형제자매간에도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1: 네.
0: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는 방식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1: 아멘입니다.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0: 네.
1: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0: 네네.
1: 그런 가정이 참 많을 텐데
0: 네네.
1: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0: 네.
1: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네. 행한 건데
0: 네.
1: 왜 갈등이 생길까? 왜 오해가 생겼을까?
0: 네.
1: 이렇게 돌아보시는 중에
0: 네.
1: 그 마음을 절차를 잘 거쳐서 했는지
0: 네.
1: 지혜롭게
0: 네.
1: 그 착한 마음이
0: 맞습니다.
1: 함께 행해졌는지
0: 네.
1: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특별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는 사촌들 또는 조카들에게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떤 말인가요?
0: 너 언제 결혼하니? 이 얘기 좀 자기도 하고 싶은데
1: 네.
0: 할 수 없는 사람 너 언제 결혼하니? 예? 또 그 다음에
1: 네.
0: 너 언제 애 낳니? 그런 얘기 또 너 직장 다니니 너 학교 어떻게 됐니
1: 네.

0: 이런 얘기 하지 말고.
1: 또 이제 그런 말들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너 위해서
0: 그렇죠.
1: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0: 그래서 어르신 모이는 자리에 젊은이들이 네. 가기 싫어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1: 네.
0: 봉투 준비해 가세요. 봉투 준비해서. 봉투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네. 거 사 먹어라. 얼마나 힘이 되니 얼마나 애를 쓰니 얼마나 노력하고 있니 하나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1: 아멘.
0: 괜찮아 괜찮아 네. 하시면서 작은 봉투라도 하나 내밀면서 힘내라 화이팅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네.
1: 좋은 마음도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겨가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우리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아스가 자기 텐트 안에 들어온 룻을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1: 네.
0: 그죠? 보리 여섯 대를 데어서 보내잖아요. 그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진리는 아니에요.
1: 네.
0: 진리는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사랑하는데 기도해 준 목사는 잊어도 용돈 준 목사는 안 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 제가 저희 목양실에 간식 박스가 있어요.
1: 오.
0: 그래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문을 두드리고 목양실을 찾아와요.
1: 네.
0: 그러면 문소리가 위에서 나면 어른인데 아래에서 나면 아이야. 그러면 제가 열질 않아요. 열었다간 다칠 수 있으니까 바로 네. 아이들 딱 붙어 있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열고 열어도 돼요? 이러면 애들이 열어요. 그러면 제가 박스 그걸 들고 가요. 그래서 원하는 것 그러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초콜릿 바도 있고 사탕도 있고 젤리도 있거든요. 하나만 딱 집어요. 그러면 제가 언니 거 하나 더 가져. 그러면 두 개를 딱 집어. 동생 것도 하나 가지렴. 이러면 또 하나 더 가져요. 그리고 그 맛있게 먹어.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1: 네.
0: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요. 많은 애들이 와요.
1: 와, 사탕 전도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 목사 이러면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목사 이 담임 목사님 이러면 아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설교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탕 주는 우리 목사님.
1: 네.
0: 그럼 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교회에 대한 이미지. 네.
1: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 또 지혜롭게
0: 네.
1: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이어서 네. 보아스가 네. 이 기럽 무를자의 대답을 통해서 네.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그런 네. 행동을 행하는데요.
0: 맞습니다.
1: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풀어갔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보아스가요. 이때까지도 합법적으로 잘해왔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때까지 나오미도 챙겼죠. 한 에바까지 주면서 식사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계약 보증서도 주었고 얼마나 한 일이 많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보아스인데 이제 아무개가 자신이 하지 않겠다. 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예기치 못한 아무개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아니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 아무개가 아, 나 안 하겠다 너가 해라 라고 그 우선권을 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그런데 그쵸.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오죠.
1: 네.
0: 이스라엘은 토지에 대한 주인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면 모든 땅을 샀거나 팔았거나 한 게 다 원주인으로 돌아갑니다.
1: 네.
0: 유일하게 자기가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부동산의 축적은 불가능하지만 재산 증식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가한데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려주어서
1: 네.
0: 그 기업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재산에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사실 와닿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0: 네네.
1: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축적은 불가능하겠지만
0: 네.
1: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0: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1: 어떤 건가요?
0: 아마 기업 물을 자는
1: 네.

0: 나오미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자세한 소문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룻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네. 대답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한 건 아, 나오미 나이가 많지. 저 여인, 저 친척의 기업을 물러주면 이제 그 여인이 죽으면 네. 그 재산은 다 나에게로 오겠구나 라고 하는 암흑에 닿은 생각.
1: 네.
0: 그 당시 사사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소견에 오른들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암흑에가 내가 물으리라 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습니다.
1: 나의 소견만.
0: 그리고 나의 욕심.
1: 네.
0: 나의 증식. 나의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암흑에답습니다.
1: 네.
0: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사람답게 그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의 야욕이 들어가 있고 그에게는 자기의 유익만 있지 나오미의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때까지 행했던 보아스가 했던 일들도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암흑의 모습에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금 있으면 부끄러워지는 네. 조금 있으면 변경하는 조금 있으면 달라지는 그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심 욕구가 암흑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1: 맞습니다. 나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그
0: 맞죠.
1: 이야기 이어서 암흑에가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해요. 내가 물으리라 라는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답변이었을지.
0: 보았어요. 상당히 이렇게 모르겠다 했는데 장로들도 앉아있죠.
1: 네.
0: 이제 끝나버리면 이게 이제 일들이 수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위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1: 네.
0: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드문드문 발생을 해요.
1: 그렇죠.
0: 애를 썼어요.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안 자라요. 보통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데
1: 네.
0: 그 단을 거두지 못하고 곡식이 안 자라든가 곡식은 자랐는데 내가 거두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인터셉트해서 가로채버리든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거든요.
1: 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0: 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살아있기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암흑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아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1: 네.
0: 조금 더 사장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1: 네, 목사님 살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잘 풀리겠지
0: 네.
1: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네. 생각했던 일이
0: 네.
1: 이렇게 암흑의 발언처럼
0: 네.
1: 폭탄 발언처럼
0: 네.
1: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너무너무 많은데요.
0: 그러나 불의와 네. 불법은 결국 잠깐은 승리하겠지만 계속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1: 아멘.
0: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1: 네.
0: 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잘 의지해야 그래야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헷세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1: 아멘. 오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성경 자주 읽으시고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1: 네.
0: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1: 너무 좋죠.
0: 기도하기도 딱 좋은 계절이에요.
1: 아멘.
0: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좋은 계절이에요.
1: 아멘.
0: 그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사이치시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보아스는 진짜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보아스 진짜 멋진 남자고요. 우리
1: 네.
0: 예수님도 진짜 멋진 분이시고요. 하나님도
1: 아멘.
0: 진짜 멋진 분이시고요. 우리 4277 우리 성도님도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아멘. 이 룻기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에 여성 성도님께서
0: 네.
1: 특별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아스 같은
0: 네.
1: 남편을 만나고 싶다.
0: 아,
1: 보아스 네.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
0: 네.
1: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조금 어렵고요. 네, 어렵고요.
1: 네.
0: 그러나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1: 아멘.
0: 보아스 같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낳고 싶다 또는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0: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1: 아멘.
0: 그런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아서 같은 분이시니까 그분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하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충분하고
1: 아멘.
0: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저희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0: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네. 한번 출제해 주세요.
1: 네,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사랑 그 증인으로 세웠는데요. 그 증인의 수는 몇 명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 문제였습니다.
0: 1번
1: 10명,
0: 2번
1: 100명.
0: 마이크가

0: 있고요. 한 분을 뽑아왔습니다.
1: 네, 추첨을 했는데 오늘 상품을 받으실 우리 성도님은 전화번호 뒷번호 5607 성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10명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목사님 책 받고 싶다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이 따사로운 가을에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햇살과 바람을 겸해 주셔서 오곡백과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9672님도 계시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9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보아스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좋지만 보아스 같은 주님 의지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9507님도요.
1: 목사님 보아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소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4177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이호식 목사님 대구 문경 장거리 평안히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반전 있는 룩기 다음 말씀 사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네. 다음 이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데 네.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0: 건강하게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PD님도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성도님들도 혹시 차편을 이용하시거나 또 고향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 친척집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우리 명절 보내시고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0: 내일은 2026 극동방송 14시간 추석특집 생방송이 이어집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로 여러분을 찾아오는데요. 부산에서는 9시부터 11시까지 3부와 4부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예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곳곳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오갑니다. 고운 색동 보자기로 정갈하게 동여맨 한과나 과일 상자들, 먹음직스럽게 익은 햇과일들이 진열 때마다 가득 차서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딱 이틀 앞둔 오늘, 거리도 시장도 우리의 마음도 이미 보름달처럼 차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채비에 고마운 분들께 전할 선물을 챙기느라 분주하지만 정성껏 묶은 그 보자기 속에 담긴 진짜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감사와 사랑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명절 준비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맺힌 가장 탐스러운 첫 열매를 골라 귀한 분께 드리듯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마주할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값진 화평과 용서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마음속에 먼저 포장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명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휴를 앞둔 설렘과 분주함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환한 보름달처럼 힘차게 채워가 볼까요?

네, 옹기장이 퀴즈에 주만 따라가요. 신나게 찬양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 분주하던 손길에도 기분 좋은 리듬이 실리는 것 같네요. 추석 연휴 코앞에 두고 요즘 가장 많이 주고받는 안부가 명절 준비 다 했어? 명절에 어디가? 이런 말이죠.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귀성길 차표 예매,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분들 드릴 선물 챙기기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지만 문득 정작 내 마음의 준비는 잘 됐나 돌아보게 됩니다. 명절이란 좀 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본다는 설렘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무심코 오갈 말 한마디 또는 오해나 서운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짐을 싸기 전에, 선물을 포장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보자기부터 먼저 단정하게 여명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섭섭함이나 비교하는 생각은 훌훌 털어냈고요. 그 빈자리에 그동안 참 애썼다, 당신 덕분에 든든해 같은 칭찬과 따뜻한 축복을 넉넉히 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해가는 그 화평의 선물이 올 추석 온 가족의 마음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는 보름달이 되어줄 테니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김영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 진짜 내가 새 사람이 됐나? 됐죠. 됐고 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라고 이 아침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응원받고 싶은 일들 보내주세요. 또 아멘 보내시면 말씀 카드도 오프닝 멘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821님 오늘 오프닝 들으며 코끝이 찡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거웠거든요. 올해는 선물들 챙기면서 주님 제 마음의 용서와 사랑 먼저 챙겨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제 너그러운 마음 먼저 선물로 가져가 볼게요 라고 멋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값진 선물 이미 준비하셨네요. 우리의 마음, 서운한 감정 왜 없겠어요. 우리가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화해와 용서로 먼저 마음 다잡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준비 아닐까 싶습니다. 7821님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녀오셔서 저희에게도 소식 전해주세요. 4019님은요. 올해 첫 월급으로 난생 처음 부모님께 햇사과 한 상자 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는 명절이라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왜 울컥하죠? 아 부모님은 이 사과 한 상자가 사과가 아니라 정말 보석 같은 마음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그림 그려주고 어버이날에 편지 써주던 땡땡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사과를 보냈네. 이게 사과가 그냥 사과여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사과는 사랑이다. 모두가 뿌듯한 명절이실 것 같습니다. 명절 준비 잘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보따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낸 음식들보다 더 귀한 것은 마주 앉은 식탁 위의 화평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권면합니다. 고운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묶어서 귀한 선물을 완성하듯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띠로 서로의 모난 구석과 허물을 덮어 감쌀 때 참된 감사의 명절이 완성된다는 것이겠죠. 혹시 이번 명절 유독 마주하기 껄끄럽거나 마음에 남은 앙금이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나를 조건 없이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건네는 넉넉한 미소와 용서 한마디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탐스러운 첫 열매이자 우리 가정에 흘러갈 가장 값진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가 찬양하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김도현 Psalm 23 시편 23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를 이틀 앞둔 화요일 오늘 하루도 숨가쁜 하루가 될지도요. 양손 무겁게 들린 선물 상자도 귀하지만 올 추석 우리가 가족들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상대를 향한 너그러운 귀 기울임 그리고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지치더라도 예상치 못한 서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자기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워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띠처럼 말이죠.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께도 보름달보다 더 넉넉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은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극동방송 14시간 추석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시온 성교합창단 지휘자 스테파니 정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찬양 대합창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140여 명이 이번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로얄 알버트 홀 프롬 프레즈에서 선보였던 곡을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과 함께 재연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찬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도 부산을 향해 곧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찬양축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가끔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매일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환경, 그리고 왠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맞는 듯한 기회들.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아멘.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바라던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만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저녁 다른 사람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고난 속에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019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사연

와 함께 보내주셨었는데요. 아,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바로 시험 대비가 있네요. 믿음과 지혜로 잘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왜 하필 지금 왜 또 이런 상황에 내가 놓였을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아, 내가 바라던 곳이 아닐 때도 참 많고요. 또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밀려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서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지금 있는지, 이 고난을 왜 뚫고 가야 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내가 왜 살아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서 있으라 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뚫고 가며 그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 저녁 아멘으로 힘차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내일 모레부터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로 발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석 선물로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발송이 재개되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전태준과 오혜진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클레시아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6시 18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새 찬송가 524장 위클레시아의 찬양이었고요.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전태준과 오혜진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2046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행저술라 반가워요 하시면서 괄호 열고 아멘 괄호 닫고 0199번님 아멘 극동방송이 있어서 더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8595번님도 아멘 아멘 외쳐주셨고요. 1355님 또 6101번님도 모두 오셨습니다. 2382번님께서 야 이런 사연을 제가 어제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직장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신 덕분에 출퇴근길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시는 건지 아님 이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328님 오산에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송탄중앙침례교회 한복춘 집사입니다. 한 집사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송탄 쪽에서 해서 늘 반가운 이 지명이에요. 송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신청해도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5265님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신청하셔도 되죠.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쉐키나 찬양단 만입이 내게 있으면 새 찬송가 23장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고요.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아멘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5분 추첨해서 레모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오프닝 또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까지 선물 세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가스펠 팝스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두 곡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 찬양 함께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가스펠 팝스.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행복한 자랑 즐거운 라디오 코너죠. 가스펠 팝스. 오늘도 은혜로운 가스펠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시죠? 베비 메이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방법을, 믿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 1980년대와 90년대 클래식 CCM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싱어송라이터 웨인 왓슨입니다.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문과 또 삶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아티스트인데요. 믿음이란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 우리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 유튜브 링크로 플레이리스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가스펠들이 모여있는 이 플레이리스트 겟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가스펠 이렇게 문자 주시면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카스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스펠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 답장으로 유튜브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소개해드릴 텐데요. For such a time as this. 이와 같은 때엔 함께 드릴게요.

네, 약간 오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라기보다는 For such a time as this, 바로 이때를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은요,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의 보내신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 서 있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For such a time as this, 바로 이때를 위하여 I was placed upon the earth.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I am here and I am his. 나는 이곳에 있으며 나는 그분, 주님의 것입니다. 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더 좋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 그런가요?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조금 더 편안한 환경, 내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충실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일터에서 지키는 나의 작은 정직, 또 지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스펠 팝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약 50여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넘는데 이 곡들을 모아둔 플레이리스트, 아주 보석 같은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들려드릴게요. 고통과 이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이 궁극적인 회복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웨인 왓슨의 찬양 Home Free.

네, 웨인 왓슨의 홈 프리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지나 마침내 이 안전한 곳 집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질병, 고통, 이별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이 곡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조금만 더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픔을 거두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봅니다. Home free eventually. 마침내 우리는 본향에 이르고 At the ultimate healing.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 We will be home free.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치유, 힐링은 아픈 몸이 잠시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눈물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리고 오늘의 사명을 다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찬양, Wayne Watson의 For Such a Time as This 그리고 Home Free, 이 두 곡의 찬양 다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가스펠 남겨주세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이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소재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에넌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2026 추석특집 전국 생방송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하루 쉬어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전국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찬양의 릴레이, 그리고 이 다채로운 코너들과 함께하는 특집 생방송,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추석 특집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찬양 순서가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고향 가시는 길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오이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빠른 발을 뽐내던 토끼가 가장 느리게 가는 거북이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경기죠.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가 압도적인 속도로 앞서가요. 어느 정도 달려간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토끼가 생각하기를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가 뛰어가도 거북이 정도는 이기겠다 그렇게 하고 시원한 나무끈을 밑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가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가서 먼저 결승선에 도착을 해요.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토끼가 방심하다가 허를 찔린 이 이야기는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인한 안일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오늘 이 교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인한 안일함을 조심하라 그래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여기 1절에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노만데 평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맥을 보면 평판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사대교회에 대한 주변교회에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평판이요. 이들은 과거에 좋은 신앙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교회들로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대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다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은 뭐예요? 죽은 자라. 예전에 평판에 걸맞는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대교회가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며 지금 자기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며 자기들에게 도전해오는 이교도 문화 속에서 믿음의 야성과 경각심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믿음이 안 좋아요. 그게 현실인데 주변 교회에서 볼 때는 여전히 역동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는요, 사대 교인들 스스로도 자기들 상태를 심각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마음과 뜻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주님 눈에 그들의 신앙 상태는 영적으로 죽음 직전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 죽은 자로다와 3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는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비극은 과거든 현재든 명성에 안주한 영적 무감각과 세속적 타협입니다. 그 신앙에 뭐가 사라졌느냐?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전의 명성을 뭘로 채워요? 평판으로 가렸던 겁니다. 속빈 강정과 같은 거죠.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알맹이 없는 신앙을 위선의 평판으로 채우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이기적인 욕망 성취에 이용하는 것보다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저분한 게 참 많습니다. 추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굳이 탓하고 너무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본래가 그래요.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딱히 그게 이상할 바는 없는데 거룩한 걸 추구하는데 욕망인 사람 그건 정말 추한 거예요. 좋은 평판 뒤에서 사욕을 챙기는 것보다 추한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며 뒤로는 그것을 자기 유익에 이용한다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희생과 헌신은 없고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속아 넘어가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중 누구도 신앙 좋다는 평판은 듣지만 실제는 주님과 부관한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본 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지금까지 살펴본 네 교회와 달리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이전 교회 중에 최악이었던 두아디라 교회도 뭐는 있었어요? 칭찬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는데요. 책망의 핵심도 끔찍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죽은 교회라 그래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만 주님과 다닌다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대교인을 향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좀 밑에 사람이 좀 못할 때요. 그 사람이 야단을 쳐서 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답이 없는 사람한테는 야단을 안 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구슬려야 돼요. 거기 야단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빗나가요.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분 이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강하게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렇게 야단을 안 쳐요. 왜 안 쳐요? 이미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달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일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주님이 4대 교회에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목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4대 교회로 오십니다. 먼저 일곱 영입니다. 근데 일곱 영에 대한 해석은 조금 나뉘어져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곱 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 갈립니다만 그 의미는 둘 다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영은 죽은 대상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영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종합하면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곱 별을 가지신 모습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한번 다루었어요. 일곱 별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 한 곳 또 있거든요.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다룰 때 사자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람 메신저, 천사 메신저, 그리고 황제.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일곱 별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 그러면 오른손에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자가 누구든 그게 천사든 사람이든 황제든 그걸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은 통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4대 교회는 일곱 별을 가지고만 있지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은 권세와 통치가 아니라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럼 4대 교회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손에 교회가 움직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일곱 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전히 4대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4대 교회의 주인으로 죽었거나 죽음 직전에 있는 4대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4대 교회에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살릴 길로 포괄적인 명령 두 개와 구체적인 명령 세 가지를 주세요. 요 다섯 가지를 너희들이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게요. 먼저 포괄적인 명령 두 개입니다. 하나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이 일깨어가 너는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잠에서 깨어나서 한번 일어나고 다시 자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4대 교회가 안일함이 경각심의 부재를 가지고 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적같이라 그랬을까? 이건요 4대 지역에 역사적 배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안 아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적같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4대가 BC 549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입니다. 도시국가가 무너지는 거야 뭐 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4대가 특별한 것은 이 4대는 450m 높이의 험준한 절벽 위에 난

인공불락의 요새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높이가 450m, 돌 위에 험준한 산이에요. 못 올라와요. 당시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아크로폴리스를 과신해서 가파른 절벽 쪽에는 보초병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보초병을 좀 세우고 이 뒤쪽은 아무도 못 올라오는 450m 절벽을 누가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보초병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그 절벽을 오를 수 없다는 이 자만함과 암이람이 도적같이 이른 적에게 패배의 치욕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타고 올라온 거예요. 고레스의 병사들이. 사대가 BC 214년에 한 번 더 함락이 되는데 그때도 이 페르시아 때처럼 안일하게 방비하다가 도적같이 이른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함락이 돼요. 생각을 해봐요. 450m 위에 서 있는 그 함락을 어떻게 그걸 함락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적같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이 속담이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네가 살았다는 평판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가 깨어있으라 아니면 너희에게 도적같이 내가 임해가지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하는군요. 이것보다 날카로운 경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드리던 예배는 더 잘 드려야 되고 하던 기도는 더 열심히 해야 하고 하던 섬김과 봉사는 더 열심히 힘을 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평판을 현재 진행형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 예전 것을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알맹이 없는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자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의 포괄적인 명령이 뭐냐 그러면 굳건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의 원어가 뭐냐 그러면 스티리손입니다. 스티리손. 그 뜻이 내면의 갈등이나 외부의 장애를 마주할 때 감정이나 영적으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릴 때 감정적으로 여러분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고요. 또 외적으로 누군가가 힘들게 할 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굳건하게 하라 앞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명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지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적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사 직전에 있는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공호흡이라도 할 목자의 심정으로 오셔서 마지막 남은 믿음의 불씨를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하늘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세상과 타협한 다수의 종교 생활자에서 다시 신앙 생활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변의 신앙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진실로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걸 호소하듯이 하는 명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대교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의 타협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물질의 복,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타협하는 거라고요.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삼박자 구원론이 대표적이에요. 이 외에도 죄와 회개에 대한 침묵을 교회가 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을 해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그걸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영적 상태가 죽음 직전인데 과거 화려했던 평판으로 이 부끄러운 현실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과거의 부흥을 자꾸 얘기해요. 1907년의 부흥을 얘기해요.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영적 침체와 사회적 신뢰도 하락을 직시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세상이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살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죠? 사대교회는 성경대로 사는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성경대로 살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들으면 되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위로하는 폐쇄적 사교클럽에 머무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불씨가 되고 종교생활자들은 신앙생활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우선하는 안일한 종교생활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선하는 신앙생활자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 방금 포괄적인 거 두 개를 얘기했어요. 깨어있으라,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은 첫 두 포괄적인 명령인 깨어서 굳게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로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를 뒤집을 세 가지 반전카드예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평판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꾸 위선으로 덮으면 절대로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걸 뒤집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가 다시 내 백성으로 내게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자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자로 돌아오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로 번역된 문의 모뉴에는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속 마음에 되새기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뭘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상기하면서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받고 들은 게 뭐냐? 그들이 받고 들은 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통치자라고 하는 복음을 받고 들은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우주의 왕이요 주권자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요? 세상의 황제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계속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살려면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고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타향이고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신앙이 이상해졌을 때, 평판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 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백성의 정체.

대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야 될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변질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두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켜로 번역된 원어가 테레인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을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진심을 담은 전심의 삶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한두 번의 평판이 아니라 중단 없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모두가 받고 들은 복음을 잘 새기고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4절 5절의 축복 그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세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로 번역된 메타노에소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대충 넘어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잘 되잖아요. 그럼 또 대충 또 퉁치고 넘어가려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선고하는 데요. 우리는 1심, 2심, 3심제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1심에서 안 되면 2심, 2심에서 안 되면 3심 그리고 재판법정에 가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변호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1심이에요. 왜냐? 여러분 3심제를 하는 이유가 1심에서 뭔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2심에서 바로잡고 그걸 또 3심에서 바로잡고자 그러는 건데 우리 주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판단하신데 완벽하고 정의롭고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심판은 단심제고 마음과 뜻과 우리 인생을 다 보셨기 때문에 판결만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문제된 건 어떻게 하냐? 주님이 판결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시지만 용서를 구한 건 어떻게 해줘요?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께 오기 전에 회개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건성과 안일함으로 대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마음에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0: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거나 내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들의 솔깃한 이야기, 그게 평판이에요. 거기에 기대어서 안일함에 빠지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쉬다가 뜨거운 물에 죽음을 맞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다가오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받고 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삶이 있는 신앙인이 되면 완전한 승리자로 개선 행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새겨들으라 그래요. 본문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깨어서 받고 들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 굳게 붙들어 지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의 개선행전 하실 때 함께 걷는 영광과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이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밴쿠버 시온 성교합창단 지휘자 스테파니 정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찬양 대합창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140여 명이 이번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로얄 알버트 홀 프롬프레즈에서 선보였던 곡을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과 함께 재연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찬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도 부산을 향해 곧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최대의 찬양축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지요. 이러한 생각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버릴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지요.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주인의 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종이 되어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저는 받은 선물이 없어요. 또는 제가 받은 선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부러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받은 것을 알아주면 좋겠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사가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헛된 욕심을 좇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에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살짝 의문이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늘 선해 보여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진실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론 충동적으로 속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아주 무시하면서 다른 개념에는 끈덕지게 집착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또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대신 또 나를 자책하는 대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토브워십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결심이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어요. 7864번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배해요. 또 저의 찬양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신청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도 한 곡 더 들을까요? 5265번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변함없으신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감격하면서 두 분의 신청 찬양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들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까지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샵 9330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의 과민한 양심이나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복되고 결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 삶의 노래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칼이 짧으니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좇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비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누룩이 될 때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지적했듯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문제를 중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향한 거짓 비난과 비방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거나 삶이 힘들 때, 심지어 내 모든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비난에 거짓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면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거짓 비난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법이 되는 4단계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비난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거기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특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죠.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곧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희생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느리고 낯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크리스 보어의 예배인도로 Jesus I Worship You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겐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Jesus and Your Nam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더 깊이 표현한 정말 은혜로운 곡이었습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요.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때 복음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80년대 중반 예수 전도단의 번안곡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As we gather 그리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이렇게 두 곡을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5집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찬송가 Near to the Heart of God 주님 가까이에 조용한 휴식처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킴 카스탄제의 색소폰 연주 그리고 리차드 스멜로드의 곡으로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를 보내드립니다.

로드의 곡으로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에이티튼의 곡으로 All or Nothing.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전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안성진의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491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아의 찬양 함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조준모의 시편 23편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아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캐티 트로콜리의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808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I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부족한 사람, 그 사이는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먼저 좁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친구에게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오벳의 시편 1편,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33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늦은 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라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친구란 노래, 이게 프렌즈란 노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아마 마이클 W. 스미스도 불렀고 에미 그랜트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듀엣하는 제가 90년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CCM을 시작하게 한 그런 팀에 제가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 CCM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를 연주하던 장면이었는데 예, 아직까지 이 노래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노래 썼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히스플랜의 위대하신주, 텐트메이커스의 권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surely as I live, you will wear them all as ornaments.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렇게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국내의 한 대형 백화점 과일 코너에 실제로 붙어있던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물건 하나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덜 팔더라도 평생 고객을 만들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들의 현장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두터운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보다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수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에는 산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혹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구차한 변명과 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입니다. 아,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수를 인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 어느 분에게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꿈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와,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이렇게 잡고 폴짝폴짝 같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밤 이 방송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별그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삶

캐리 언더우드의 오 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김도현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로스의 나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느윈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갈보리산 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적힌 편지가 또 감찰당국에 적발이 돼 퇴폐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직장 동료에도,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북녘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조금은 어색하고 또 낯선 표현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E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귀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날씨 전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또 분석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나누길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 주민들은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의 자동차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두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북한 땅이 생각이 나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남과 북을 영구적인 분단 국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한민국을 주족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나쁜 국가로 정의해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0: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남과 북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겠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남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약한 적대적 감정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 정치적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가장 근본적,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나 어떤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북한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4만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북한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꺾어내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수의 계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남과 북의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종종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을 비롯해 축구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등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는 남북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남북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남북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0: 예.
1: 오늘은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국제무대에 섰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0: 예. 자, 남북한의 단일팀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태동기부터 짚어주시죠.
1: 네. 남북 단일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0: 네.
1: 1963년, 그 이듬해 열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 참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79년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또 1980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선수 선발과 참가 방식 등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1: 결실의 발판이 마련된 건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후였습니다.
0: 예,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해가 바로 1991년이었죠.
1: 맞습니다. 1991년 남북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0: 네.
1: 남북은 코리아라는 이름과 한반도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무대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남한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부은이 유순복 선수가 힘을 합쳐서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고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0: 예. 이 탁구뿐 아니라 같은 해 축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바 탁구 대회 직후인 6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도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0: 네.
1: 조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요. 비록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1대 5로 패했지만 전 세계의 분단을 넘은 단일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던 단일팀 논의가 2018년에 이르러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구성이 참 큰 화제가 됐었죠.
1: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 탁구 단일팀을 거쳐서 2018년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0: 예.
1: 종목은 여자 하키였는데요. 남한 선수 23명, 북한 선수 12명 등 총 35명의 엔트리로 구성된 코리아 팀이 스위스 로잔 대회 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인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0: 네.
1: 상징적인 의미는 컸으나 대회 직전에 급박하게 팀이 꾸려지면서 기존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또 기회의 공정성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0: 예.
1: 평창 단일팀은 스포츠 교류의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권익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 사례였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같은 해 여름에 여러 종목으로 단일팀이 확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은 단일팀의 외연이 가장 넓어진 해였습니다.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에 이어서 여자하키, 이어서 벌어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팀, 카누팀, 조종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공동팀이 출전했습니다.
0: 예.
1: 또한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탁구와 수영 종목에 단일팀이 참가하여서 장애인 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0: 예. 1990년대 논의가 시작돼서 1991년에 있었던 지바의 기적,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단일팀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0: 네.
1: 민감한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죠.
0: 네.
1: 두 번째로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한민족이 연대감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0: 네.
1: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연대감을 심어줍니다.
0: 네.
1: 그래서 단일팀에 대한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였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로는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훈련 기간 부족, 경기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남북이 네. 한 팀이 되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선

0: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고 또 준비에 이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단순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에서 8강 진출을 놓고 남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1: 네.
0: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악수를 했는데
1: 네.
0: 감독과는 악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0: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일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때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북 단일팀은 상호 존중과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례가 계속 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날 살펴본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지요.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고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이 단일팀이 되어 경기를 한 역사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가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대적 관계는 남북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합니다. 분단의 역사의 굴곡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의 미래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날인 28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과 만나고 오늘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경제와 재정 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직장 배치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해산에서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끊기자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뉴스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졸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아리요시 다카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 오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이나 발사 목적을 별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전력의 운용 훈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교전과 미이란 전쟁이 겹친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여자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에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통령이 첫 연설을 나서고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24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해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기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제안보,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 등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외교적 접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 7월에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지도자들과는 이란 상황과 전후 전략을 협의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과 석유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양국 경제 책임자들은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담이나 약식 접촉을 가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회사의 군사적 기여 방안 등 여러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인식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미중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쇼핑몰과 창고, 유통센터 등을 미사일과 신형 제트 추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우편업체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와 출판사, 제약회사 등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창고 약 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210만 제곱미터가 파괴됐고, 이 가운데 90만 제곱미터는 최근 몇달 사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던 제철소 세 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5,000명이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과 실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철도시설과 주유소까지 공격받으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약 15억 달러의 세수가 줄고 올해 추가 재정 부족분은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흑해 봉쇄로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 수출로를 통한 물량은 평소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창고, 화물선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서고 있어 양국의 경제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배치

지되지 않았거나 배치된 직장에 나가기를 거부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남포시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올해 졸업한 17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교양을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패싸움을 벌이고 장마당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직장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배치 전까지 인민반장과 부모들이 이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지 부모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아 졸업생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하고 배치돼도 배급이나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이후 안전기관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단속된 청소년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나 농촌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차량들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고차 공급은 줄었지만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업자들이 수리공을 고용해 낡은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뒤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만 위안 가량에 들여왔지만 상태가 나빠 2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웠던 차량이 최근에는 4만에서 5만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업자들의 손실폭은 기존 70% 이상에서 30에서 40%대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업자들은 차량에 묶여있던 자금을 일부라도 현금화해 다른 장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후 차량을 고쳐 되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자동차 수리공들의 일감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글피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함과 따스함이 교차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 18도, 강릉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과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여수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보령 18도, 군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28도, 보령과 군산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19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과 부산 27도, 울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하루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도에서는 오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서귀포 이어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안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16도, 신계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와 양강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장진, 원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정진과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6도, 함흥 15도, 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7도, 운기 22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맑게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2628 성도님 수원에서 사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새롭게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김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 값진 보석은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분홍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순물, 상처가 이 트라우마로 변해 삶에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도 있다고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을 단풍이 더욱 선명해지듯,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써내려가도 모자란

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무수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베이스의 오영광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가운데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0: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함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껏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알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트루바의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큰 주에 빠진 날 위에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이어서 김한상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묵상한 후에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항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던 2018년에 그렇게 압록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오셔봅니다. 강한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0: 한국말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셔서 그쵸. 사셨던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반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근데 횟수로 따져보면 2018년에 강을 건너시고 이곳에는 정착한 지 한 달 차에
1: 네.
0: 하나원을 졸업한 지 한 달 차에 네. 접어드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1: 처음엔 허백에 살다가 반년 후에는 동북으로 갔어요. 동북으로 가서 혼자서 또 마트랑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0: 네.
1: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0: 그래서
1: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새 집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봉쇄했던 걸 다 개방하면서 아. 조금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0: 네.
1: 네, 그리고 동북에서 같이 이것저것 자영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거든요.
0: 아, 그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을
1: 근데 돈이라는 게 또 잘 그렇게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다 쓰면서
0: 네.
1: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다 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0: 네.
1: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아, 너울이 엄청 이쁜 거예요. 저녁 너울이. 근데 저는 그 너울 보면서 저 너울이나 구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한국 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국 갈까? 그전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나 콸소랑 보면서 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거 다 가짜겠지.
0: 네.
1: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국 가자. 가서 신분이라도 하자 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그러고 한 닷새 만에 떠났어요.
0: 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1: 네.
0: 북한에서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중국에 가야겠다가 3일
1: 3일
0: 만에
1: 만에 결심했어요.
0: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가야겠다가 닷새 만에
1: 네. 결심은 그때 하고 닷새 만에 떠난 거죠.
0: 결단력의 은사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0: 실천력과 더불어서.
1: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볼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을 낼수 있었던, 바라보고 계셨던 한국이라는 곳이 드라마도 보시고,
1: 그쵸.
0: 비록 의심은 했지만,
1: 네,
0: 같은 고향
1: 맞아요.
0: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1: 네.
0: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매님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1: 내가 노력한 만큼 떳떳하게 살수 있다. 네. 그러고 봐도 행복해 보이고 무척 바쁘게들은 살지만 무척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가자 하고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0: 그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같은 고향 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많이 알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버는 대로 그렇겠지 하고 지냈지 구체적으로 알려고는 안 했었거든요.
0: 휴대폰으로 따로 검색해서 보신 거예요.
1: 네.
0: 드라마와 또 여러 같은 고향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아니 닷새 만에 결단을 하시고.
1: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혼자 결심이 아니었구나.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 그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0: 그럼 닷새 후에 브로커를 만나셔서
1: 그쵸.
0: 바로 이동하신 거예요?
1: 네. 그래가지고 브로커 만나서 운남 산을 넘어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0: 근데 이때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왜냐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

0: 들어오는 비용도 다르고
1: 그쵸.
0: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1: 그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1: 8만 원, 10만 원 중국 돈으로. 근데 그 후에는 교회선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선이
0: 네.
1: 돈 안 내고 무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자기 돈으로 들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그런 개인선이 많았어요. 돈을 내고 가는 선 아니면 나와서 종착금에서 돈을 주는 그런 선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아마 그 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0: 아.
1: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 기독교 선이 남은 거예요. 교회 선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회 선이라고 하면서 또 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듣고도 그냥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0: 태국에 정착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
1: 그쵸?
0: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건 저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
1: 그쵸, 맞아요.
0: 공부죠.
1: 네.
0: 참 북한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들
1: 그렇죠.
0: 근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1: 네.
0: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강한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든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자매님과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이 소망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0: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이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2: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1: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에 나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복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요.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원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장래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메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레 채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0: 삐삐 내려가는 한분한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가 22도, 포항이 21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6도, 함흥과 대구가 15도, 춘천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2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8도, 부산과 목포, 제주, 여수, 평양이 2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신의주,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약제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존재하지요.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싸워선 안 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국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화평을 지키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하나님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창조 이래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를 초래해왔습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기에 이 땅은 늘 불완전한 모습이지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이 땅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에 대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 화평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교수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에서요. 평화는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의 활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요. 우리 삶의 동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예술이 평화를 논하고 표현하는 것이 옳고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뜻이겠죠. 세상의 문화도 그러할진데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화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습니다. 싸우고 시끄럽던 공동체가 그의 사랑으로 화목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경쟁과 시기 질투가 없는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사랑으로 낮고 천한 자들을 감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 화평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져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을 표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가는 중에 잠시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참 신앙과 매우 흡사하고 어떨 때는 참다운 신앙보다 더 참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삼일체처럼 서로 엉켜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삶에 적지 않게 때로는 가득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지금 나온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 예를 들면 담 같은 걸 쌓을 때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 세워지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세워지도록 이렇게 줄을 띄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바로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도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담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각자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에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다 이리로 와라, 그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림줄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림줄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림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면에서의 순종 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든 면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행해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면 그 사람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가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요즘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글자가 막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미 살펴봤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합니다 라고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경에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시장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밀을 꺾어서 비빈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죠. 주의 날.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 묵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사도마도 12명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당시 부유한 시대가 아닌데 밥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간식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곤 했지만 이들은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볼 때, 다룰 때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아, 하나님에게는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요.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도 글자만 읽을 사람이 읽으면 다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예배 살펴볼지 모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0: 하나님 마음껏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였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돌이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껍데기만 남는 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이 자리만 배우고 가면 그게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짜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시를 보아야 내 시계가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 못 봤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도 못 보고, 말라기 시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또 다른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도 못 보고, 뭐 엘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잖아요. 사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시대 똑같았고, 그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는 제 책 1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과, 3과는 살펴보지 않겠죠. 여러분, 왜 이게 정당화되지 않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나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

쌍극동 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0: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것 느끼시죠? 오늘이 9월 23일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후 7시가 원했는데요. 이제는 저녁 7시면 어둑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7시가 돼야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낮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없이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상처 그리고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있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이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국립합창단입니다.

0: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약 150년 전 미국 네바다주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땅부자가 있었습니다. 콤스톡은 마을 어디서나 보이는 커다란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크기만 하지 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콤스톡은 적당한 사람에게 만 달러를 받고 산을 팔았습니다. 150년 전이긴 하지만 쓸모있는 산치고는 제법 큰 돈이었기에 콤스톡은 자신이 지혜롭게 땅을 잘 처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콤스톡이 판 산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장량이 5억 달러 이상인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었습니다. 콤스톡은 여전히 부자였지만 자신이 만 달러의 산을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885년 10월의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콤스톡은 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천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한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서울대 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가 만민 중에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보세요.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가로늦게 깨닫는 분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은 빈야드, 포도를 심는 밭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조금 유행했던 관습 중에 하나예요. 자, 분명히 빈야드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짜투리 땅에, 조금 노는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 성도 여러분, 최고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무화과 나무가 자기에게 던지는 최고의 질문이 뭘까요? 왜 농부는 포도원인데 나 무화과 나무를 여기에 심었을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포도원인데 왜 나를 여기에 심었을까? 여러분, 별난 게 아니고 스페셜이죠. 지금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전부 포도인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너를 내가 이 세상에 심었단다.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한가운데 있는 무화과 나무,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주인님이 왜 나를 심었을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늘입니다. 여러분, 그 더운 동네에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포도원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쉴 그늘, 그늘을 만드는 최고의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세요. 손바닥처럼 생겼죠? 그늘을 만들어요. 더 중요한 존재의 이유는 열매죠, 열매. 무화과의 열매. 여러분, 그 땅은 생무화과도 그대로 먹지만 거의 대부분 말리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가보세요. 말린 무화과 최고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해요. 그 열매를 위하여 포도원이라는 이 땅에 스페셜로 무화과 나무 너를 내가 여기에 심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조금 철학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열매잖아. 그럼 열매를 못 맺어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이건 최고의 비극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크게 실망합니다. 포도원에 너를 심었는데 스페셜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주인이 크게 실망했죠. 큰 실망은 큰 진노로 이어집니다. 크게 실망한 만큼 크게 진노하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큰 진노,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포도원 주인이 있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을 잘 관리해주는 사람을 하우스키퍼라 합니다. 포도원을 잘 관리해주는 사람, 빈야드 키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죠? 이 포도원 지기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하죠. 이보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주인은 3년을 왔대요. 혹시 올해는 있는가? 혹시 올해는 김 목사가 정신을 차렸는가? 3년을 왔대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큰 실망을 했습니다. 큰 실망은 큰 진노로 이어집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내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땅만 버렸다. 쓸모없는 여러분, 주인의 꿈과 주인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스페셜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버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만 버리는, 자꾸 거칠어지죠? 쓸모없는 나무 찍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도끼로 찍어라 하는 바로 그때에 명령을 받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도끼 들고 찍으면 제일 속 편해요. 아니, 주인님이 찍으라 하잖아. 찍어버리면 돼요. 지옥 던지면 돼요. 그런데 주인에게 나서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아뢰어요.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찍으라 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금년에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을 더 기회를 주시면요, 제가요 땅을 파고 거름도 듬뿍 주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 무화과 나무에게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지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분이죠. 나는 도끼를 맞아도 마땅한 인간이야.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체 스토리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데요, 내년에?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옛날 드라마와 요즘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 드라마는 결론이 분명해요. 나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결론이 빤한데 결론을 분명히 내지 않고 시청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도 우리 예수님이 시청자인 여러분에게 결론을 맡겨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게?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 이 드라마의 결론은 바로 여러분이 내어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안 내세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 가운데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는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뭐죠? 심판이에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심판을 포도원 주인이 선언하는 겁니다. 맞죠? 심판 선언. 그 나무는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얻습니다. 심판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모든 심판은 주인이 가지는 권리예요. 포도원도 주인의 것,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도 주인의 것. 그래서 주인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포도원은 온 세상을 말해요. 포도원이 온 세상이라면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뜻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권한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창조와 심판, 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심판주 하나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도서 12장도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세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행위라는 앞에 말은 드러난 일, 은밀한 일은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합치면 누가 보든지 못 봤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보실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간이 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십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심판하세요.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지나가는 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항상 틀립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국가, 정치, 인간관계, 여러분 그게 옳지 않고 틀렸다면 여러분이 심판을 행할 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 비판,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죠. 그 뿌리가 뭐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거듭거듭 설교를 하지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심판의 도끼가 무화과나무에게 놓였어요. 찍어라. 무화과나무는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나름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름 담임 목사도 되었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한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6절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4절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7시가 되어서, 제가 각색을 한다 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 7시 뉴스 한번 틀어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침 7시 뉴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밤에 큰 사고가 났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는 감시탑을 말하거든요. 감시탑, 망보는 곳이죠. 도둑이 오는가, 침략하는가. 여러분, 그 엄청난 크기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7시 뉴스를 터니까 막 뉴스가 나와. 지난밤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여러분, 대형 사고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 당시 이런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담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떨어진 사람 비난하고 아픈 사람 비난하고. 그 비난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머리통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었지.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큰 사고는 큰 죄, 큰 비극은 많은 죄. 큰 사고가 났어요.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논리로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런 논리로 사고로 죽은 18명을 비난하는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도 포함되겠죠. 자,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묻잖아요. 죄가 더 있어서 죽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하고 죄가 더 커서 떨어지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참 현명하고 똑똑하여 잘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하면, 이런 논리로 하면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논리로 해볼게. 너희 논리대로 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제 사고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고 만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망한다는 개념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비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거예요. 사람은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찍으라 하잖아요. 찍으라! 이 사람에게 말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전제? 죄가 적으면, 죄가 적으면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아예 방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지옥 밑바닥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는 이미 우리 기본이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회개, 회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회개한 인간인가? 세 번째 등장인물은 포도원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아까 오지랖 넓은 포도원치기 봤죠? 주인에게 간청하는 포도원치기.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치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님, 금년에도 올해도 그대로 둬주십시오. 제가 두루파고 크름을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포도원 주인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래요. 포도원치기는 솔직하게 말하면 도끼로 찍으면 제일 편합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주인이 찍으라 하잖아. 편해요. 클리어.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치기는 열매 없는 도끼가 놓여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 불쌍해 죽겠어. 하나하나를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도끼 대신 간청을 손에 듭니다. 도끼를 들면 편한데, 여러분, 자기를 찍는 도끼도 아니야. 그런데 도끼 대신 주인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해요. 세 가지를 간청합니다. 아까 보셨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놔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놈 좀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랍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시기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 시기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은,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포도원 시기에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나는 10년 전에 끝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 금년, 금년, 1년, 1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게 포도원 시기의 간청이야. 우리 중보자 예수님의 간청이야. 자기가 맞을 도끼도 아니야. 내가 맞아야 될 도끼야. 찍으면 편해.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중보라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나서지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은혜의 걸음을 조금 더 깊이 줘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잖아. 원래는 은혜의 걸음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빈야드 키퍼 포도원지기에서 선명하게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구해요. 간청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청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다음에는 승천, 승천 다음에는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의 뜻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또 하나는 그 보좌 우편이 로마서 8장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중보의 자리예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시는 거예요. 통치의 자리, 중보의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희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마무리는 다시 무화과 나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여러분이 맛있게 이 비유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화과 나무거든. 이 비유를 여기까지 맛있게 먹고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맞아요. 이 비유를 맛있게 먹었다면 꼭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만이라 했잖아. 물론 이 금년만이 딱 1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목사답게 살다, 성도답게 살다 갈 날이, 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구와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덤으로 얻은 나의 나날을, 나의 한 살 두 살을 그냥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사는 게 뭐지? 큰일 날 말이죠. 그 전에 깨달아야지. 사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래 살면 큰일 납니다. 기회가 없잖아. 성도 여러분, 지금 열매 맺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때 해야 됩니까?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 금년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받겠지요. 언젠가는 받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받아야지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라 했어요. 열매 맺어야지요. 언젠가 맺겠지요. 아니라 지금 맺어야 되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비유의 무화과 나무가 나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비유를 맛있게 먹었다면 꼭 알아야 될 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비유를 맛있게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여러분,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찾았습니까? 키 큰 것 찾았습니까? 허리 둘레 찾았습니까? 얼마나 굵어졌는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세웠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찾았잖아. 열매를. 여러분 이 열매가 뭐냐? 오늘 비유가 분명히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가 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열매, 열매. 회개 열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를 꺼내십시오.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친밀한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되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답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돼. 이게 회개의 열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를 회개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찾으십니다. 네 교회 몇 년 다녔냐고 묻지 않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밭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찾는 열매가 없잖아.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 죽어도 벌써 끝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아버지 저 김대훈 한 해만 더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목사 노릇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보좌 우편의 중보, 간절한 중보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맺어 심판의 도끼를 피하고. 할렐루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심판의 도끼를 피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더 이상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라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스페셜로 탁 심어두시고 열매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분,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 복음 70년
1: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0: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절,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이 특별 생방송 첫 시간에 진행을 맡은 송옥석 PD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7시부터요.
1: 7시부터?
0: 저녁 9시까지.
1: 9시까지?
0: 1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에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또 PD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코너를 만들고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이 명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의 옷을 입었어요.
1: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옷도 맞췄고요. 오늘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각 지역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시는
1: 누구지?
0: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주저하지 마느냐. 아, 참여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명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1: 네, 특별히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가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모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좋아요. 아,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7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송 사역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복된 명절을 맞으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오늘요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두 배로 세 배로 더 풍성한 시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0: 예.
1: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리고 탈북민 신은희 집사님의 방송 이야기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샵 1069번 오늘 이 전국적인 문자 번호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늘 생방송에 특명을 받은 게 있죠, 예정 PD님?
1: 네,
0: 어떤 오늘, 거죠?
1: 오늘은요, 예. 저희가 많은 선물도 드릴 테지만요,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찬양인데요.
0: 맞습니다.
1: 네, 찬양을 많이 틀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0: 오늘 편성국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1: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0: 당연히 오늘 힘찬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할 건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나가는 찬양은 그냥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는 분들은 오늘 극동방송 이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찬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찬양 같이 합니다. 올댓팀 이분들은 찬송가만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0: 자,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송 복음 70년 또 은혜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821님도 그렇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도 남길 수 있잖아요. 정 PD님 어떻습니까?
1: 네,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아가셔서
0: 그렇죠.
1: 유튜브 직접 들어오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요.
0: 예.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직접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댓글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지금 조금 전 찬양도 보라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들고 있죠?
1: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0: 아, 보이네. 이렇게.
1: 네.
0: 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1: 와.
0: 우리 십자가 공예 작가 우리 김정은 권사님의 작품인데 오늘 10분에게 이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는 선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저희 티셔츠고 요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왜 십자가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추첨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문자 보내면 예정 PD님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우리가 또 뽑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두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방송으로 같이 하고요. 문자 샵 1069번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0: 그리고 이 십자가 왜 필요하신지 한번 여러분 문자 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십자가 또 장식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보름달이 이제 오늘 밤에 좀 환하게 점점 뜨겠죠?
1: 그렇죠. 1년 네. 중에 가장 큰 달이 오늘 하늘의 빈 자리를 환히 채워줄 것인데요.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의 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이 시간이길 소망해봅니다.
0: 자, 저 지금 추첨했습니다.
1: 누군가요?
0: 아이디 수정우물님께 십자가 선물을 전합니다. 피디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극동방송 늘 방송을 듣고 있고요. 신호대기에 힘있게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와.
0: 아이디 수정우물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겠죠?
1: 네.
0: 추첨이 됐습니다. 잘 기입해놓고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1: 미국 아리조나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0: 할렐루야.
1: 길벗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스터 최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디 미스터 최님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또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 답장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 찬양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청충 찬양단이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해요. 십자가 찬양 메들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같이 하시죠.

0: 십자가 찬양, 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힘있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이른 아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예. 십자가라고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맞습니다.
1: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0: 지금요,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또 꼼꼼히 읽겠지만 지금 저희가 십자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해 볼까요?
1: 저는
0: 네, 누굴 뽑으셨어요?
1: 대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대구? 좋습니다. 네,
1: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신대요. 예. 그런데 오늘따라 새벽 예배가 더 은혜가 되면서 칠성시장에서 이번 명절 때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더 사서 어머니를 오늘 뵈러 가시겠다고
0: 할렐루야
1: 이 십자가를 꼭 전하고 싶다고 라고 하셨는데요.
0: 이야.
1: 우리 8613번님께 저는 정말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잘 체크하고 저도 한 분 선정했습니다. 2143 계신 곳은 청주. 피디님 여기는 청주고요.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막 감동이 오셨대요. 이분이 성경 공부 3주차 들어가는데
1: 할렐루야.
0: 이게 맞춰지면 교회에 잘 정착한 의미로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이 자체 선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앞

0: 속도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1: 아멘.
0: 이외에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추첨할 텐데 우리 전국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여기 지역이 어딥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 여러분께서 이 모든 찬양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준비되고 있죠, 정 PD님?
1: 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예.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것들. 있대요. 자,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극동방송 이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른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 칼럼 같이 하시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익명의 저자가 유통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난이 낭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큰 근심이 되고 아픈 사람 앞에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시키며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기쁨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한 그릇 더는 부담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리스털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끝없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 현관에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는 크고 작은 신발들, 연휴 끝 트렁크가 다치지 않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어머니의 반찬 보따리, 자식 학원비 앞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아버지의 뒷굽다른 구두, 밤새 말다툼한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꿀물 한 잔, 맞춤법이 틀려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삐뚤삐뚤한 생일카드, 가족사진마다 셔터를 누르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있는 아버지의 자리, 새벽마다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느라 달아버린 어머니의 기도방석,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만 쌓여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0: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0: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이라고 이 영상 링크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정 교수님.
1: 네.
0: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가정에 또 오빠네 가정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언제 했나 반성하게 되면서 아멘. 만남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0: 우리 가정에 소중한 보물이 있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래요. 이 상황들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고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할 거예요. 추석 특집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1: 네.
0: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반구 반대에 있는
1: 멀리 있는
0: 그 장소가 어디예요?
1: 섬나라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0: 잠시 후 마다가스카르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그 추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찬양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같이 하시죠.

0: 오늘 이 아침에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듣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가을 화면이 참 인상 깊죠.
1: 너무 예쁩니다. 은행나뭇잎이 잔뜩 있는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0: 좋아요.
1: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김정란 권사님 잘 들어오셨고 뽀야님 장경화 양현정 상철월드 나정훈 동현 그리고 유복승 제이 송카 김선희 김은아

0: 믿음님, 신미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보시면서 그 감동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거 발음
1: 마다가스카르. 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저 멀리 있는 섬나라로 떠날 겁니다.
0: 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와, 선교사님. 와.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시간이 몇 시죠?
3: 지금 1시 30분이네요. 새벽입니다.
0: 주여.
1: 주여. 새벽 1시 33분입니다.
0: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야. 이렇게 뵙게 됐고요.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먼저 조인호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인호 선교사입니다.
0: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도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마다가스카르. 예정 PD님. 네. 이 두 분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고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그래도 오늘 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인데 한번 짧게 우리나라, 우리 마다가스카르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2: 예,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 동식물이 많고요.
0: 예.
2: 특히 여우 원숭이, 그리고 바오밤 나무, 바닐라빈이 대표적인 동식물입니다.
0: 야,
1: 여우 원숭이랑 바오밤 나무.
0: 선교사님,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1: 네, 감탄을 새벽, 하게 돼가지고.
0: 아니, 난 계속, 새벽 1시 30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제가 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저희도 언제 우리 인생 중에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동쪽 저 끝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0: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분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 그 땅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선교지가요, 선교사님, 전기가 중단될 때가 많은데 전기가 중단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선교사님.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전기가 자주 끊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단수도 자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뭐 아유 귀찮은데 안 씻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와,
1: 저는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선교사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주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
2: 저희는 지난번 제 방송이 나가고 예. 그 시골 학교 부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1: 우와.
2: 그래서 8월에 감사하기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0: 예예.
2: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저희가 또

0: 시골에 가서 학교를 짓는 문제를 그곳 주민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경 보급과 성경 읽기 사역에 힘쓰고 있고요. 성경이 읽어진의 PPT를 말라가시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제자 양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성교사님,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있었던 사역이래요.
2: 네?
1: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천국 영상. 자, 영상 분량은 19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선교사님이 이 너무 이 장면이 귀해서 카톡 프로필에서도 이걸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네.
1: 제가 이 감동이 돼서 자 지금 5초 뒤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라디오만 듣기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정 PD님?
2: 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셔야 이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 사역을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2: 네.
1: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5초 뒤에 갑니다. 5, 4, 3, 2, 1 보여주시죠. 와. 자,
2: 지금
1: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볼 텐데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지금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3: 아, 여기가 이제 시부모를 사역하는 곳인데요.
1: 예, 예.
3: 지금 남편은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1: 통독을 하고 있고
3: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저거는 종이 접기를 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
1: 날려가지고
3: 저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행복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아이들 표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1: 참 귀하다. 아니 너무 귀하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한번 저희가 오롯이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신 분 있고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하하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틀어주세요. 와. 야. 저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2: 아니 똑같은 흙이고 예. 똑같은 자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송은주 선교사님, 조인호 선교사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면 어떻게 좀 보내세요?
3: 저희는 여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 뭐 생활하시는데 추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추석인지 몰랐는데 특집 방송을 극동방송을 하신다 그래서 추석이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1: 오 주여. 아니 그래도 이제 명절이면
2: 한국에 지금, 계신 네, 가족들이 그래도...
1: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어디 네. 계시나요?
3: 네, 한국에 저희 이제 시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지금 광명시 살고 계셔요.
1: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광명에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 딸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있고 두 명의 네.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3: 네, 맞습니다.
1: 와, 그러면 지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3: 외할머니 댁에

0: 될 겁니다, 아마.
1: 할머니댁에 가서.
2: 그래도 명절이라서 그리운 마음을 대신해서 더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오늘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아, 사랑하는 엄마,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합니다.
1: 아멘.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 아들들에게 영상 한번 남겨주세요.
3: 사랑하는 아들들, 잘 지내니? 우리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아들들.
1: 아, 네, 오늘.
2: 아, 전형적인 코리안
1: 아니야.
2: 파더.
1: 난 그렇게
2: 네.
1: 생각 안 해.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이야, 지금.
2: 시간 때문에
1: 내가 볼때
2: 그렇습니다.
1: 선교사 오늘 조금 피곤하셔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열정과
2: 네.
1: 오늘 선교지의 그 열정을 자, 지금부터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 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1: 아멘.
2: 아멘.
3: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3: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특별히 극동방송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3: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 받게 하옵소서.
1: 아멘.
3: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3: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을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1: 아멘.
3: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의 사진들을 영상 찬양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멀리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해가 되고요.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생방송,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사역은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후원과 헌신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전혀 새벽 1시 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땅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추석 특집 생방송을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아침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 땅에, 그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극동방송에 헌신했던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일반 방송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 코너 출연자가 아닐까. 지금 우리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유튜버로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우리 신은희 집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오랜만에 뵙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 네.
0: 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지금 우리 신은희 집사님은요.
1: 네.
0: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 제작을 했었는데 네.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달에 놓는 사람들 그때 내레이션을 쭉 이렇게 해주셨었고 그때 참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함께 방송 만들었던 추억 제가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갔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네.
2: 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눈물도 더 많아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극동방송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은희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에도 이 방송을 예. 이 라디오를 정말 생명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오늘 그 땅에 우리 극동방송에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참여도 하고 근데 그런 참여가 아니라 지금 숨죽여가면서 이거 걸리면은
1: 분들이
0: 아니 있대. 북한에서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걸렸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발각되면
0: 네.
2: 극동방송은 사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0: 예.
2: 네.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라디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맞아요.
2: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좀 보면
1: 네.
0: 거기에 우리 극동방송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1: 극동방송을
0: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집사님?
1: 북한에서 실제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0: 예.
1: 알고 있는데요.
0: 어떠셨어요?
2: 그럼요.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0: 예.
2: 라디오를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들을 여러분 만나 뵀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0: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을 들어서 탈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마 저희보다 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요, 우리 은희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은하, 동생 있잖아요. 은하.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예,
0: 기억하시네요.
2: 아, 온 가족들이 오신 거군요.
1: 예, 그런데 이온 가족이 명절이 되면, 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이분들은 저 북한에 다온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2: 아, 친척들,
0: 맞아요.
2: 친지들.
1: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는 곳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한번 짧게 좀 편집해 봤는데,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보여주세요.
0: 자,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 저산 있죠? 저기가 북한이래요. 통일전망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여기 길 옆인데, 길 옆에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네요. 산이 뭔가 민둥산인데,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민둥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은 집들이에요.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그럼 사람 다니는 것도 보인다는데, 아, 이번 추석은 이렇게 계속 흐리고 비 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화면이라 가지고 좀 민둥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강 건너가, 네, 북한이네요. 야성하네요, 북한은. 뭔가 변함이 없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산도 허허 벌판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기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강아지가 털갈이 하듯이 듬성듬성 나빠진 그런 것이 휑하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뭐할 말이 없지요. 아유, 엄마 아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저기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 엄마의 오빠도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긴강 너머로라도 북한을 보니까 뭔가 친척들 생각, 고향 생각 좀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우리의 이 명절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탈북하신 3만 8천 명의 그 북한에서 오신 이 주민들의
2: 여러분들,
1: 탈북민들의 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2: 조금
1: 느껴지실 거예요.
2: 느껴지면서,
1: 그렇죠.
2: 네.
1: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은희 집사님?
0: 저기가 강화도라는 곳이에요.
1: 강화도였어요?
0: 네네.
2: 정말.
0: 강화도도 그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저기보다는 잘안 보여요, 사실. 저희가 그 명당을 잡았거든요.
2: 아, 명당이군요. 더잘
0: 네,
2: 보이는 것
1: 잘
2: 같아.
1: 보이는 데를
2: 네, 더
1: 가셨구나.
2: 가깝게 느껴지고.
0: 맞아요. 맞아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신 곳인데 진짜 명당이에요. 북한 잘 보이는 명당.
1: 아, 참 귀한 영상이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함께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는 그 폐쇄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왔다는 부분이
3: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요, 저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제가 낳았더라면 그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아이들의 배는 늘 고라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것이.
2: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또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 게,
3: 감사합니다.
1: 우리 예정 PD님, 우리가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잖아요.
2: 네.
1: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지하 교인들의 이
2: 앞으로도
1: 방송을 지금 전하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음 방송이 정말 북한 땅에 생명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의 이 사역들 한번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3: 네. 극동방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한이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 모든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전송하는 모든 라디오가 다 차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몰래몰래 다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라디오를 다 차단시켜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라디오가 송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70년 동안 이어갔지만 앞으로 70년, 또 70년,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북한 통일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해요.
2: 아멘,
1: 그래요.
2: 아멘.
1: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신은희 집사님,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3: 신은희 TV입니다.
1: 신은희 TV
2: 신은희 PD.
1: 가시면 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또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은희 집사님과 또 은하 자매님도 이렇게 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전하는
2: 아멘.
1: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3: 네.
1: 축복하고 사역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축복하고, 주님의
3: 와.
1: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은 인문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상 링크는 보라라고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0821번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1: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역들 70년 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8시에 틀으신 분들은
0: 이게 뭐야?
1: 놀라실 네. 수 있습니다.
0: 누구야?
1: 왜 친숙한 목소리가 네. 안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저녁 9시까지 전국의 극동방송 지사가 시간시간마다 함께합니다.
1: 자 좋아요. 저희는 9시까지 1부 2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생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고요?
0: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지금요. 전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624님께 이 십자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십자가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제작한 이 십자가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0: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4624님 추첨했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신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에 신앙생활의 개학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선물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 하셨는데
0: 아멘 아멘
1: 4624님 체크했고요
0: 4624번님
1: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0: 저도 이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누굽니까? 저희가 지금 1부 때 대구 찍고 청주 찍고 방금 전주 찍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1: 대전
0: 9734번님
1: 좋아요
0: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남편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대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언니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우리 9734번님께 꼭 전달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1: 참, 지금요 저는 이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612입니다 이분 기억이 나요 피디님 네? 저는 파주에 사는 남소령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 준비하면서 듣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네.
0: 20년이 지났네요
1: 십자가 네. 필요합니다 하시는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있잖아요
0: 극동방송이 70년 됐으니까 가장 많이 들은 분이 70년 됐지 않을까요
1: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짧은 여론조사를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제 완료를 네.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극동방송을 들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극동방송 가족들의 자신만의 극동방송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을 저희가 5명을 확인해서 연어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한 3주 뒤에 도착할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그 사연 중에 너무 귀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5398번님께서요
1: 예, 지금부터는 이분 선물 또 드리는 거죠?
0: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1: 어떤 선물 드려요?
0: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여기 써 있잖아요 통닭 상품권
0: 상품권 치킨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자 5398번님
0: 15년 차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는데요
1: 우와.
0: 6개월 만에 그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극동방송이 1등 공신입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5398님 추첨됐습니다.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7791님 이런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는 우와. 부모님을 따라 40년 동안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야, 이분은
0: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1: 7791님 선물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0: 자, 3950번님입니다. 예. 극동

0: 방송을 들은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치매로 인해서 시설에 입원했고요. 3개월 전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좌절과 죄책감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취 기간은 비록 짧지만요. 4,50년 들은 분 못지않게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95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1: 아멘. 한 분 더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에요.
0: 네.
1: 6944 피디님, 저는 38년 동안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학교 당시 5학년부터 친정엄마가 AM으로 아침 모닝콜로 깨워주셨습니다. 우와. 저는요 그때 이 방송이 너무 싫어서 오기가 발동해 라디오를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요. 이야. 제가 우리 아들 태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믿지 않던 우리 남편도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0: 이야, 할렐루야.
1: 38년 애청자.
0: 이야.
1: 크, 저희가 통닭 상품권 더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통닭 상품권 드리고 3916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저는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요. 예.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아.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916번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네? 가장 오랫동안 지금 들은 분 저희 물론 더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확인한
0: 저희가 확인한 문자 접수된
1: 예, 접수된 자 한번 우리 예정 PD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2594번님입니다. 예. 방송 듣기 60년 제 나이는 69세인데요.
1: 예.
0: 1956년 극동방송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허리춤 혁대에 차고 하루 종일 듣고 계셨습니다.
1: 대단하시네.
0: 아버지께서는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말씀도 들려주시고 1년에 8독까지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필사를 4번 정도 하셨는데요.
1: 예.
0: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걸로 치면 69년, 70년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자,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0: 방정임 권사님이신데요.
1: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요, 병원 치료 중이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해볼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0: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야, 69년 방송 들으셨다고요?
2: 제가 69세 만 69세인데요.
1: 70년이네. 70년. 네. 70년 들으셨네.
0: 70년. 꽉 채우셨습니다.
2: 아버지께서 지금은 자꾸 제가 돌아가셨지만
1: 예.
2: 아버지께서 아세아 극동 방송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예.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우와.
2: 그래서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라디오를 이렇게 혁 뒤에다가 달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늘 곁에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1: 이야, 야. 너무 감사하다. 야.
0: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극동방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죠.
0: 그러면
2: 라디오를 같이 듣고
0: 네.
2: 또 거기서 나오는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대조명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자 지금요. 네네, 이 정도 되면은 어? 나도 70년 들었다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아,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방송 가족들 네. 추석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나도 7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방정인 권사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2: 네.
1: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게

0: 좋으셔요?
1: 너무나 평안하고요. 또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가끔 운전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0: 예.
2: 네.
1: 그럴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0: 이야.
2: 네.
0: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2: 너무 잘하세요.
0: 극동방송을 70년 들으시니까 거의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 공부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있어요 지금.
1: 아닙니다.
2: 방정님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선생이 없을 만큼.
0: 와 권사님.
1: 고맙습니다.
0: 우리 네. 권사님 교회는 어디 성이십니까?
1: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0: 한마음교회를 섬기시고.
1: 네네네.
0: 권사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는 전파 선교사를 대표해서 복음 네. 70년 은혜 70년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많은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1: 네.
0: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게 명절 네. 다가올 때 좀 뭔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들으신 분으로서
2: 대표해서
0: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우리 방정인 권사님이 한번 응원과 위로의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명절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형제는 지금 계속 방학 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기회에 명절에 같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도 누구는 하나님 믿고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네. 오늘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가족들. 예, 맞아요. 이 명절에 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2: 아멘, 아멘.
0: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정인 권사님 더 많이 들으시고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2: 할렐루야.
0: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1: 아멘.
0: 진심으로 아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오면 좋겠죠 예정 PD님?
2: 네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이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박수 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김다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는 자매님이신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에 은혜로운 찬양 보면서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할까요?

0: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전국 생방송 때 문자 번호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자로 같이 하시면 오늘 보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남성 성준님께서도
0: 예.
1: 91세로 소천하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집에서 늘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이번 한가위 때 또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0: 그렇죠.
1: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전에 또 엄청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70년 들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1: 우리
0: 정말
1: 70년. 0251번님.
0: 공유일.
1: 저도 이야. 70년 들었습니다.
0: 와, 지금 우와. 70년을 들었다는 세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1: 만나게
0: 자, 중요한
1: 하셨습니다.
0: 것은요.
1: 네.
0: 저는 10년 됐어요. 저 28년 됐어요. 34년 됐어요. 9870님이 또 엄청난 문자를 보내셨어요. 피디님, 저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셨대요. 오늘 미안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1: 야.
0: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냥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나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미 그때 다 회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사과. 사과의 문장.
1: 40년의 사과.
0: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 전화가
1: 여러 일들이
0: 오는데요.
1: 있습니다. 네.
0: 아,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의 전화도 있지만 가끔씩 항의의 전화도 있어요. 여러분.
1: 긍휼히 역겨주십시오.
0: 예, 불쌍히 네.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10년, 20년, 5년, 2년 다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모여야 될 행사장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0: 그렇죠.
1: 홈커밍 데이가 찾아옵니다.
0: 홈커밍 데이.
1: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0: 그렇죠.
1: 여러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극동방송 가족이라면 꼭

0: 꼭 오셔야 합니다.
1: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전국에 계시는데요. 아, 전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옵니다.
0: 다
1: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1: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잔치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추석 명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그 자연의 비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정 PD님, 오늘 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손님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나볼 예정이라고요?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우리 극동방송이 설립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만나볼 분은 진정한 전파 선교사십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요 중국어 방송을 제작하신 와. 홍콩 대만 출신의 주지오 목사님이신데요. 야. 지금은 홍콩 극동방송에서 정년을 하시고 예. 또 현지에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좋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 속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
1: 우리의 선교사님.
0: 주지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지오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왔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0: 좋아.

0: 아요. 와, 우리 주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대입니다.
2: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0: 야, 정말 선배님이세요.
2: 큰 와, 대자를 써서 네.
0: 대선배님.
2: 대선배님이십니다.
0: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와. 그러면 처음 입사가 제주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아, 서울이죠.
0: 아, 서울 입사를 했어.
1: 서울이죠. 이제 방송사는 그때 말씀은 이제 송신소라고 하죠. 예. 송신소는 제주도 있죠.
0: 아, 아. 그러면 네. 아세아 방송으로 입사를 하신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극동방송도 중국어 방송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인천에 있는 그 송신소하고 우리 제주도 있는 아세아 방송이죠. 지금 말씀은 동시 중국어 방송 다 책임을 짓고 이제 우와. 방송을 해야죠. 예.
0: 야.
2: 뭐 지금도 극동 방송 직원들이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0: 그렇죠.
2: 목사님 입사하셨을 때는 그냥
0: 다 하셨다고?
2: 그냥 다 책임지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0: 다
2: 같아요.
0: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2: 그냥 방송부터 송출까지 다.
0: 아, 지금 이 말씀.
1: 그렇죠.
0: 아니 목사님
1: 그런데
0: 지금
1: 예. 엔지니어는 우리 이제 한국 보험들 예. 직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거든지 예. 다 협력 해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은 제가 하고 또 와. 저희 안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네. 손옥금 사모님이 계세요.
1: 예.
0: 이 손옥금 사모님도 방송 사역자 맞죠, 목사님?
1: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예.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예. 홍콩 극동방송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와.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0: 거기서 지금 중국어 방송 제작하고 계시고.
1: 예, 예.
0: 그래서 손옥금 사모님의 이 방송이 네. 중국어로 녹음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와.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야.
2: 소름 돋을 예. 정도로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네요.
0: 일평생 방송 사역자로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책임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옆에 우리 윤석준 또 우리 오영우 님이 지금 기술 도우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 감동을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송출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죠.
2: 지금 부드럽게 지금 송출을
0: 부드럽게
2: 해주고
0: 되고 있죠. 지금 부드럽게
2: 있거든요.
0: 뻑뻑하게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2: 목사님께서 인자한 네. 모습으로
0: 좋습니다.
2: 하고 네. 계십니다.
0: 자 오늘 주지호 목사님. 아 그런데요, 목사님 네.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 당시 아세아 방송에서는 이제 중국어 방송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말 송출을 했고 또 타국에서 받은 것도 또 송출을 했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네. 지금 70년 동안 북방선교 공산권 선교 사역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역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때 당시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편지가 오잖아요.
0: 예.
1: 지금 북방선교단 만약에 북한에서 중국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편지 오면 와, 와, 아주 와. 귀하잖아요.
0: 예, 예.
2: 네.
1: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나온 편지가
0: 예.
1: 우리 극동방송 중국어 프로하고 아세아방송 중국어 프로 듣는 그 청취자들의 편지 수가 과연 몇 통이 될까? 참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0: 예.
1: 제가 어제 파일을 찾아서 기록 보고서를 찾아서 이제 있습니다.
0: 예.
1: 지금 네. 공개할게요.
0: 예.
1: 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0: 예.
1: 이게 뭐 특별한 정보이긴 하지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는 책이 있거든요. 중국어로.
0: 예.
1: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서두에 추천 말씀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썼어요.
0: 예.
1: 그 책 가운데서 23장의 챕터 23의 제주도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편지 중국어 청취자 편지는 13만 2721통이에요.
0: 13만
2: 2000 와.
0: 엄청난 숫자네요.
1: 2721통.
0: 13만 2721통의 편지를
1: 네. 중국어 청취자 편지가 우리가 거예요, 받았어요.
0: 우와. 그걸 다 개수했어요. 다 체크해 놓고.
1: 네.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원본이 지금 홍콩의 유명한 대학 중문대학 기독교

0: 하라고 하죠.
1: 네.
0: 기독교 파트, 중국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중국 문화, 중국 기독교, 특히 20세기하고 21세기의 중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책 하면 돼요. 그런데 이 13만 편지, 13만 통 이상의 편지가 대표하는 청취자 수는 얼마일까요?
1: 오,
0: 그거는 또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는 15억이거든요.
1: 15억의 인구 중에,
0: 예, 지금은 15억이고,
1: 예.
0: 그때 한 40년 전에는 약
1: 네.
0: 15억인데, 약 1%가, 아니, 1% 아니라 10%가 청취자라고 하면 1억이죠.
1: 1억 명의,
0: 1억 명이죠. 엄청나죠.
1: 와.
0: 극동방송의 복음, 그 전파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숫자가 크죠.
2: 그러니까 이게
1: 큰
2: 숫자로
1: 숫자예요.
2: 들으니까 상상이 안
0: 네.
2: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나친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의 중국, 북한, 러시아, 그 몽골 땅에 이 방송을 오롯이 전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0: 그럼요.
1: 시간이었던 거죠.
0: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라든가,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온 교회가 협력해서 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가 세계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방금 여기서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아프리카 쪽
1: 예,
0: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도
1: 마다가스카르. 예.
0: 있잖아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이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분,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조선족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방송 위해서 기도하는
1: 그렇죠.
0: 분도 있고, 선교사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1: 야.
0: 지금 우리 70년 동안 은혜의 역사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감동스럽습니다.
1: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0: 네.
1: 저희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은혜의 일들, 감동 있는 일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아, 이 부분 참 감동됐었다, 좋았었다, 기억난다 하셨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재밌어요. 너무 많습니다.
1: 예.
0: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 예.
0: 간단하게, 이 철학기도, 우리 극동방송사 수련회 나갈 때 너무 좋죠. 그런데 편성국 직원, 이제 서울 본사에 편성국 직원들 뭐한 20명, 30명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 나가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철학기도, 같이
1: 예.
0: 철학기도 한 적이 있어요.
1: 오.
0: 아주 인상 깊어요.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안 끝나요. 2~3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또그 아주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 그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고요.
1: 예.
0: 또 반면으로, 이 저희 한 사람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한국
1: 예.
0: 권사님이, 자원봉사자가, 이 같이 식사하죠.
2: 네.
0: 아주 맛있는 식사하죠. 네, 같이 갔는데, 저쪽 서울에 있는 조금 그 변두리 같은 데서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거기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양탕이래요.
1: 아, 강하시네요.
0: 영양탕은 한국 분들 다 아시죠?
2: 아, 저 뭔가
0: 지금 이
2: 했어요.
0: 방송 나가도 됩니까? 영양탕 이제
1: 그때
2: 그럼,
1: 당시, 그때 당시.
0: 그때 당시에
1: 네, 그때.
0: 개고기, 개고기,
1: 아.
0: 맛있는 개고기
1: 너무
0: 먹었어요.
1: 놀라셨구나.
0: 이게 너무 인상 깊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우리 교역자들, 이제 성도들하고 홍콩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나고 뭐 불고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양탕도 먹었다라는 자랑도 합니다. 아주 기억이 났습니다.
1: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요. 우리 주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방송 사역자로서 아까 출신 보세요. 이게 고향을 저는 홍콩과 대만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2: 네.
1: 그게 좀
2: 인상
1: 궁금했어요.
2: 깊었어요.
1: 아니, 홍콩이면 홍콩이고 대만이면
2: 대만이면
1: 대만인지
2: 대만인데.

0: 홍콩,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예, 홍콩하고 대만, 네. 사실 중국 분들은 이제 조금 많죠. 저희 이제 사역은 홍콩에서 하고, 네, 신학교도 홍콩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만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한국 개념으로서는 이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또 공부는 이제 광주에서 했다. 광주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2: 이해가
1: 이해할 거예요.
2: 됐습니다. 네.
0: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주지호 목사님께서 참 식견이 또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0: 참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사역을
2: 정말.
0: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1: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지금 제가 한국어 오랜만에 한국말을 좀 하고
0: 지금 하는
1: 있는데
0: 거예요,
1: 어느
0: 지금.
1: 정도 하거든요. 이제 중국 표준말 하거나 아니면 홍콩말 해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0: 이야, 너무 귀하시고요.
1: 예.
0: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10월 17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역 또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중보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열심히 한국어로 기도 올릴게요.
0: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이 70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 또 저희 사역자, 또 우리 피디님들 좋은 추수 명절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 아멘.
1: 또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이 기쁨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우나이다. 아멘.
0: 아멘.
2: 아멘.
0: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한곡 있으셨다고요?
1: 네, 한국어 찬송가 지금까지 그 301장 지금까지 따다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0: 오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1: 예.
0: 고백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이
1: 예.
0: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1: 네.
0: 예수님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1: 하,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니하오 마 선아이니 이런 말보다 한국말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아마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잡담도 많이 하고.
0: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극동방송 선배님이세요. 오늘도
2: 대선배님이십니다.
0: 사역을
2: 네.
0: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또 사역하신 우리 주지호 목사님 홍콩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 땅에 꽃을 또 피워내고 계시는데 우리 손금옥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연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합니다.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연결도 감사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한국에 있었던 또 그런 일들도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저희가 지금 2부 순서가 벌써 마치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지금 십자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네. 오늘 선물 풍성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네, 십자가 지금부터. 선물 한 분 더 또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저는요. 예.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저는 7897번님. 75세이신 친정엄마 4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성경만 붙잡고 또 위로받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선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야. 우리 이 양훈 어머니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7897번님 보내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0: 좋아요. 0431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5월달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있는데 간병인이 처음으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5월부터 방송 들으며 병원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고요. 아직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대요. 저 십자가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꼭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돼 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이 선물이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약속의 선물. 이 정도의 선물이 되면 네. 좋겠어요.
1: 약속의 선물.
0: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0431님께 이 선물 보내시고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0431님 응원하시고

0: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할렐루야.
0: 한 분 더 있을까요?
1: 지금 8명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0: 두 분 더 남았습니다.
1: 두 분 더.
0: 이야, 저는 엄청 많아요.
1: 6206번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예.
1: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사무실을 새로 이사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꼭 놓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저는 495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큰 자녀가 작년 10월 해병대 전역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고 우리 그 자녀의 큰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자 사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우리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958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뭐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이 어머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또 역사하시고
1: 아멘,
0: 우리 아드님을
1: 아멘.
0: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간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4958님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예정 PD님 저는 가장 제 마음 울렸던 사연이 뭔지 아세요?
1: 어떤 사연이었나요?
0: 나라사랑 축제에 소감 문자를 받을 때였어요.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나라사랑 축제 딱 하는데 막 여러 사연이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했는데 네. 어떤 사연이었냐면 PD님 우리 자녀를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에 그때 지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했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문자였어요.
1: 네.
0: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정, 한 영혼, 복음 70년의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있고 선물도 있고 손대접, 말대접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인데요. 호남권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보고 찬양하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은혜로운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참 한 영혼에게 손짓하는 것 같죠?
1: 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전국의 생방송이 같이 지금 통일화됐습니다. 아셨죠?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잠시 후 9시부터는 부산지사에서 이 방송을 또 꾸미신대요. 얼마나 또 은혜의
1: 풍성할지
0: 풍성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청취를 부탁드리고 오늘 십자가 선물도 저희가 선물 드렸고 오늘 이 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편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링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죠?
1: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 영상인데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신 이 사연들은 저희가 끝난 뒤에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참 오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7일 한양대학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진행되는데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오라 할 거예요. 다 오세요.
1: 다 모일 겁니다.
0: 여기서 네. 난 40년 들었다 오시면 됩니다. 10년 들었다 오시면 되고 70년 들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유관기관분들 우리 방송가족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귀한 복된 명절.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신재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손녀딸이 뜬금없이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건넨다. 종이로 만든 꽃이지만 향기가 느껴진다. 향기를 느끼는 건 후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향기는 꼭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눈으로도 귀로도 촉감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1: 맞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향기 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0: 향기가요, 사실 말로 가장 잘 전달이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0: 행복해요.
1: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0: 좋습니다.
1: 축복해요.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0: 빛이 납니다.
1: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영원해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0: 기도하겠습니다.
1: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0: 맞아요,
1: 힘이
0: 맞아요.
1: 되고 사랑의 향기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멘.
1: 서먹서먹한 가족과 친지, 또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오늘 이 아침 복음 70년, 은혜 70년, 오늘 풍성한 한거에서도 오늘 저희 두 사람, 우리 또 두 사람과 함께 총 네 사람이 이 방송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런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요. 특별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우리 부산지사가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특별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극동방송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